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웨 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 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천리 주둔라 지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키르수 야바 지조기 초웨 구지 야바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쿠랑 레군 빌레 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데탕 딱제 치고 케시 차와 게바 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네다 유 투도도 면주 치고 강베 난기 쿠유라 닌다 기군 치네 롱 쿠르쿠 치바 지베 직체당 죽구라 짱저 톱시 야부치바 지베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타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로 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고 각바투

제돈도수유배스모아링게군캄사티리니전조기개념수시배라스기제도치스리라스제도나수니딤튼바미게요리코나즈티리나나초차트응어차제시템능그리

양치동망부유 강기 오통신 신치라 숙시징워타 북극경물 마실타 보갈부인신 소군의 아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티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식 장모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 삼 이바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뒤 지세 지기 숨주 성의 승기 로숨네 18 송뒤 경주 신의 날 숨바타 수부징체라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비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랑콜라디에네 强단 진비 람바르두 양망부통주유 헌즈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당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지 티리 치버서 지출 리왕 양나 항제 웜시기 겁지 구베 라통와달 고톰네 되버타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웨 빠냠심메 江了，就是今年草药空气预警，就去玩江岸的街牌摊，就去玩江艺术松就约了，就去续了江家里街望月。江了，小我九五十三年去通完它，你们退休撇去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吧它？ Sasus hamla lariyan rigu yinesan lobe choye kumsi shiyu. Gyanggi nindar jili sumju yin zhugu yubata. Khunzu jodan yang mikse cabuchi yuti. Gyundu ru jingne zhugu yubi. Khunzu qinbe shudu. Gyanglam rinwushi chegyu. Penggyu ni gyanggyu zi ga shi shi shi. Hunzi lu le xia xi zomxin suksi tang le yuxi ha chan qi. Yundian nanbi wo le qiu zi ri jili xi zhu xian ge zam yu tu ge yu. Nianggi qi wei tui su nu shu yu gu yu ge suk jia xian tan du ne. Zui ge qiu zi ri jili ge zhu zam yu tu bu ta. Zhong ki jili ngu zhu zam. 年纪几里十九岁，江气脚水了七岁了，几里短脚呢？脚脚盘脚托背，行在还讲脚不远。江脚做几年，咱当托盘个脚跟，每个吃过三了点呢，短粗狼龙吃过那不点，还讲几下两高二囊。 퇴주 추신교 창자단 토기 경양 미교와 직결 미에비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시에비 미미 롱동도 낭양 경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권주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권주디갈 기신 디갈 차롱충 탈 자단탄 시직도 뒤네 제소기 코알 파르미도 콜시비 창단기 서시 체미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휴기 콤참 남양미 조발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코웨 균타 체미도 싱싱치

0: 당하니 목마세 라면이 시도한테 나의 셉도위
1: 나라니게 메즈카레 겹지에 디제치레 중요 마시 이내 욕치레 디제아 가리이나 나라니게 캉보다 주신 조야마도 탑시신다 요마리베
0: 요마세 이렇게 탑시신다 요마 디제치 고통이 요르베

0: 아마
1: 아 됐어
0: 하지 로연배
1: 어
0: 아메 드린야 틀로 야스 칸도와 디간 떠베디시켜 냠시 하도 아마
1: 나가 마치메 란니에사 슈그르베
0: 아 진짜도 차오마시 아무는 갈 수가 없이 어 니자니 암랑 콘도시란 람비 셀마샤
1: 우지 콘도라메 싱거도와 지마 칼린인치 아
0: 예시스 아마 암랑 탄다지 시아이유
1: 탄다가지
0: 왕이밍 탄다디 암랑게 싱거스바 상매 신디 계획하시 어 정소윤 량강기 주린샤게 양광치지 신디 계획소와 제장 아래 어 선배 천지지
1: 디링아 야오 십지 지그도 외니 다치디 쇼딩

0: 야무시
1: 이렇게 집에 돌지 집어서면 되고요 다들 나도 상매를 와라 이미 나도 찾기 중지 任意的폭도의 채도 제대로 유다 모두 유미수의 채도 제대로 유다

0: 허지 난가마 라세 야구도 와 푼숨 초보도 헤 구와 내 가봐시겨
1: 얘 바라게 양치가 디쳐 이네 등민도
2: 왜 라바마잖아 아주 가리게 동세지

0: 朱学士给阿姆勒斯朱学士给阿姆勒斯什么有来的送来玛丽学士阿姆勒斯哪差不多听到了
1: 家里也没情况了，年头了，喜茶差不多这，钱牛嘛的，家里没几百嘛菜，今准备着喜茶馅饼。
0: 我来了，哎，我的爸啦，看见俺的学识哥开心过的给啦。
1: 嘛馅饼吃不了啊，哼，谈过的用对龙喜茶吃的，年年在俺们脸上拿不登记馅饼的，怕丢死，吃个穷过多啊，嘿，今天姐姐写个写个，能就差的心思，没对写些，做了那差的喜茶心思的，嘿。
0: 俺爹呢，没让怕落去，跑了家里急不急忙去，急钱呢，其他人吞大的没吞起了他。我来啦。哦，对是。哎，没表现呗，姐姐的，我那工资多啊，心里巴巴疼，没了我啥，姐姐忙着写我哩。我那现在学识啊嘛，可上过多了，难背也不多，通对不起的话。妈的，爸啦。
1: 키랑게제네 신다 추기 밀레스 보셔 마르달라
0: 봄디이나 바바
1: 카르시 요래아 토부다가 미네 신다 추비스 가래 카로 말베
0: 응다
1: 되게 되게 치교리 칼라세메베 아
0: 사균이
1: 네 잡소가 친구
0: 토제나발라
1: 봄디이나

0: 아마
1: 아
0: 클라스베
1: 가리 클라스베스 랑 잡든가 로바치 마르베 로용베
0: 마 잡든가 제가 심이 전다도 저장 로용입니다 콘소 로바치 아무랑 전년베
1: 어 전년이다 어 이내년랑아 전다신다시 두부이 개진부이
0: 전다 개체 가세 아마 칼스다 디초제
1: 秋刀秋啊丁啊黄秀梅给这句你可这里面记得个月嗯喂多子马查都给啊明德能打明德永安永安当然了解了就也来卡热啊你也没让怕接啊然给俺接某个马就哦有有有行接不接
2: 부디 게 하코유기 마시바

0: 他的移民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可把这些列的鱼呢 계집마리 로딥지
1: 님이
0: 용구 집에 나다요 마리 구두다 용조요리
2: 잼서 저기 사송해
3: 저기 사송 로딥지
2: 야구도 사송나 네 칼라다쳐 다 제비지 나 로고 제비야죠 아
1: 喂, 就好雨。
2: 卡巴里索?
1: 哦, 我说, 给我列着雨, 让给苏俄兄弟做这支旗子了吧? 哦, 腾多雨, 王一鸣, 腾的你还得下。
2: 阿里, 让给蓝桑, 一鸣你说的, 你苏俄兄弟没这支旗子。
1: 哦, 用啊, 你先说, 卡巴小英的。 喂, 一鸣,
4: 哦,
1: 好雨给你说死给。
4: 哦, 用啊, 一鸣, 王一鸣, 王一鸣。
5: 志飞，你别顾下，给当土米都。大玉秀，给我立住腰的，就不叫你苏给不咋领你写球去。
6: 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
5: 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一鸣，王
1: 你要用马车，那么人能你能忙啥？他多年不赢呢，节省不马车。小心，
6: 来，
1: 哟，出场我去取他。
6: 来，
1: 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来，哟，出场我去取他
6: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대도나 소녀게 대개소 눈에 숨기지 않다 샴라 보슈베 제디 비라네게 감께로나 인다
1: 페미니엘 봐 나녀린다 왕이민게 어 셰역다 단수 어 문에 셰역등기 샘띵네다 나자 교치기
2: 王一鸣，爷爷，你年纪大不的，再说话，接着，你来顶位。差不些呢，王一鸣，让个也不是啥档次，我那也不档次，年长，这些天不也是这样呗，没对手艺，这些的嘞。
3: 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0: 하리 둔다 계신 분이에 주부기 가봐라시야.
1: 나 둔다 쇼야 요지.
2: 다행히 보 둔도 쇼고 치고 요리.
3: 한들 안 그래 뭐 차르친 배서 두게 아.
1: 레버 차르친 두고 쓰나.
4: 이미 상배 라스고 할래도 와. 네 중간에 이르다. 이미
1: 키라 성명한 거 호당시야. 거 호당시야.
5: 이미 내 청소 요령한 섭슈지 랑 전시들이 죽이다.
6: 이제 라지 죽여봐.
5: 전시들이

0: 감사.
1: 아, 감사.
0: 나 선교 차원에 살고 없이 뒤에 탄다 릭제게 채고 싶이 워르벨.
1: 레리.
0: 예별 채난의 통주, 류환다, 송리단, 조유룬 코트 삼립 잡힌 데 레벨.
1: 레벨. 레스네 레 마리스네 마리.
0: 캐나디 가르스 거래.
1: 아, 캐란스 진짜 신예배.
0: 인러.
1: 도시. 예시라니 셰셔.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약속 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춘튼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로지파주 열기체고 탱지기 제주고로 니디굽주고로부심지 로지파주 뷰레드베지캉 양나 로지파주 진서바 창진시바 노부송주나기 뻘리유베 부메드동지 강대도 캠초 kedi tengji gi zeju gor ngap gi gup ju khop ge sim ji lo ge pha ju bu le de be ji ta lo ge pha ju jin zi ba cha jin xie ba nu bu song ju la gi fe ri yu de bu me du dong ji nyang du ge yi chang bo la xie xi yu de ngue la lin na ngue la bu ju yi
1: ye tu gi ya ni me cha wa qi nga gong he long dan ye chang xiu xiu lo ge pha j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ju le ming ne se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be 阿公堂宁空可对群养参不语日子吧军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语地位你过堂龙过七七阳过土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土七了主地我给爬着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替你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堂不提下主空得不来浪车稳当热度车
3: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娃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拢用为企图，心就躺三百七百银币，七别跟瑞擦拢给开就躺对年去过七月。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年，阳性西沃塘，他们天顶秀七位，恐怖铁对地形级别从那西用哩，出个错恐怖部队塘，从亚界外个，刚把超用年的叫企图。
2: 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其他别级别新产品。泰迪熊去那么提起不用，逐渐级别提清了，起不错，提清这个用我汤，地摊昂擦拢用完，面对秀。他们吃起了锅，也烫过不就过过瘾了，锅也看暖热气，他们吃起牛呢，吃起不就瘾。我这怕就是锅他们，是锅汤养狗刚汤了命的，去过吃不习瘾。他们地图了，这锅给你们点预备。
3: 三月点不进来，这单国土了，百姓点不起去喂，恐怕有人不一样，搞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吃住汤，天天光土的也不点预备，大节气的，天安人光呢，吃腻了锅儿也就过去搞点一碗汤，他的吃腻了锅儿也就过去搞点来准备个。品种罗杰帕住，
1: 也退给家，你们插话去，阿公和龙单位常修修。 罗杰帕主，你过去快递收徒，三天能洗去开去了命的岁月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吃吃养过土了。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养，干不行，温土。去了这对，罗杰帕主，你过去快当不当堂。
2: 罗杰帕主是国他们，是国他养狗刚当了命的，去过吃不习瘾。他们地图了，这国给你们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单国土了，百姓点不起去，恐怕有人不一样，搞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汤，天天国土的也不点。

0: ngazu pyo la, derge tsuegyu tuyongong ti pyoosum tsobushira yoxi. Sajja tsangma tsundo minzhawwe derge tsuegyu yoxi. Berna, ngazu chamdo ina, dong rue ta, pala, tando ngombo ta, jengbu yoxi. Shigizi rinbu zongkong liya, gabu yoxi. Tando loga yinbu ina, mabu yoxi. Sajja shenda ta, zawa nini, zhigumashi. 전도기 뷰제 추비 작단 대조 큐니 지고마시 모나니 별 믹스에도 유비 전도지시 베르나 가부타 파라 동르제 도존지기 최규직리 자원이 소토고마시 이내레 만최유타 모나니 도존지기리 최신민자와 뒤게 잠지 소독시 도스리 같이 카카르스 요시 같이 카나르스 소독시 최신민자와 뒤게지 소교이나 나다 자원에 요마시 소 뒤에 최규 티조 장마 쪼고 요시 계시 뒤게 장마 去 장마야 뭐 쪼이나 천도 지용라 겐 침부지시
1: 띠르토티다 젠뎀니 젠모티와 쥐엽타 띠르토 쥐규 쥐규니 고죽삼기
0: 닝집도가
2: 두
0: 알레 시몬노제 쥐규 소시 띠동뒤 잠바 잔뎌아 녹세지 축체중 녀보시고시 통하지마 어두스 동시 어머 장게 디야 침무신 놈다.
2: 침무 냠보시 거기.
0: 응. 모네르샤. 침무 디. 기지 침무르샤. 최신 디주 돌레 초보지시. 동주기 최규티 침무 도스리 거그마시. 어머 장게 최도시다. 나과 쉬유마.
2: 겔라 디 커츠부터 동구제.
0: 다다 십레 디. 사이게노마도 하고 마시다. 야우시라 동시야.
1: 십시 수입에 떼도로 당자 영양자극. 원장 떼도 탄다. 잠부 차제티 수입을 주입에 제시를 립기미.
0: 탄도 십차쇼지 겹시.
2: 前面 게라 근데지를 십차쇼 쓰고자.
0: 십차쇼 쓰나. 최규례림 죽슈디리야 승용시. 되다. 다다 콘주의 심으로 Urtsabe jela, shine shib tsakshu di gyaoshi.
2: Chena sebu tenzu shimu ugujibe?
0: Di yong mashita. Zo sebu di jugo soya ki lakja zawane yomashi.
1: Tudir, soga nangdu ur shimbe derto ni marngun jangsun chundo sum imbatang. Tsa gyab shimbe serpo te lerim jima jubtabche. Wende, wangmo magiba shikime.
0: 丁啊搞不起来跟我不是一下差一点都用不是呗这个是多少呢让给出的起啊这是差没给不看了我是因为出去的出电话是天内出去都是些腾身起来不是的出龙的鱼人不过了呗都算出电话村堂出你卡卡恰属就给予
1: 추감제 텅신 겸내 최시감 동화타 레림 죽슈디 차십슈디 격기유
2: 최시딩닝제라 제마 최시디 제무치기
0: 내남균 타가 체두 최신 망부 배주동 정이 천도기 지딘디 나냐 냠제 토비 나와지 코고도 당게 라젠디 표정기 리네치시 རིག ནས ཐེ མི རབ ནས མི རབ

0: 하수의 영진이 세미 대대 콘소 독시 근부터 시기 파유토 타도 띠르규 뒤베 둘이 신타직 여지 깨자 침부 여부지
1: 아 간소 네 파유네 퇴주고요 네 파유 저어지종 아 카마르 도샹 페지 아 도가유 퇴사시시 도가유디 네돈 추로 살라지기 칼로시게 하콥시 아 콩기 김규디 도체 소견시리샤 아 콩디가라 소고르당제 주디 렘순네 자가데니샤 디네 콩기지라 총여실린도 켈샤 총유 실린초라네 디니 개자초 디제시자
0: 충두니소 파유니 검부드시기 텐슈 제베 베유시기 홍게 다바체나 윤종지산 차르도 태우마니 하장기 쪼초와시기
1: 디리 윤종원의 저시자도 강법장 베디 가르자르샤 강마부니레 저시자요시 디가 촌도메 저외 신의 망부 시자오지 세부체 응원부체 마부의 여시 난조제 우치 젠종원의 제부시다 여시 네 부유 카마도샹 카마르도 총수시

0: 도직 테더빈 미이루 테르 룽슈르타 춘도 춘니 남사탕 퇴주 세디유 처리기 셈니 지룽키 코우 스시체모 동화 당자 응응과긴 준도 춘 룽지 칼라규르 당자와 준도 신도 치 아장장 촉삼 군둔 중에 공부자 시팅은 이시에나 또 가르여라 미세도 여배 제반이 또 틀 뒤배 유치 신차이
1: 아 또 가유기 천도 마시 칸이네 남의 뒤 가브니 배유기 자치 천도 지지

0: 애기 기초 트레이닝. 수연한 배트니 믹스해 시기.
1: 이제 다 빠져온 선지 이나 모란 집된게 안주고 거기 말했지 왕부장 집 선지 이나 나 모란게 자체에서 집 중다지 오늘 근데 갑수 오늘 이제 라바데오 요리라 집된게 이 야구제 집 중다지 제제나 집된게 마음 보라지 야구제 사이를 삼는 선지 그랬지
0: 배준 소간 틀렘니 론인 주기 옆다 더돈 퇴조 강잠식 록종 제제 자소당 장제 피기 배준 조나탄 배준 치웨 기계 총화 최계치 심리 유구 콩 소경 첸도 여부지 자체지 용군이 서시 체메 규제이 남다 림베 창 좋아타 총화 최계 딜로 지라 규제 추도 제바 조텐 죽슈디
1: 아니 근데 사코상 남다 사코상 음식이

추 템부 추바나 룽기 깜비 담바 님바차니 티웬 잠사 되고 차바탄 세르카 숲기유 대야 깨자 쉬미 꽤바타 자주 심해바 서듀디니 쭈고 쭈베 늘어 쭈기유 서싱어 유지 천도니 법착

0: 等天几年一往贫穷的灾难朋友提先恰些吧先必须注意
1: 你说给句子走不灵样子的区别门顿他说样差别他是不利于上
2: 亚米金边能红地不灭不堂能红卡吧能去养死顿吧过哪过鱼口老亲你对老子竞争节目都给说给亚米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糖
3: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拉给鱼别亚米拿出去洗洗自信给凝聚来住别面具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面具能红给稍微给多了面具给鱼人能
2: 卡给亚米会不糖能红了普通面别糖呢小鱼刚亚米吧亚米上头
4: 运动亚米你这糖铁外人心给亚米你了偏不鱼鱼人用了小小鱼别小小鱼起了给淋鱼卡巴昂扎来我给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他是娘陈郎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住青笔糖那年地糖地年十个字路木切地亏卡住青笔糖那年面接从康老个重叠捏通去管不郎老个路穷糖不要卡住青笔糖那年面接从康
5: 五百字字新起扎翠求个天年去自国那糖修罗二公七头给走啊陈茂所自新忙不了独领切把新银别地糖起扎翠给我糖切记可以给物质打用切别透露点五辈子自新起扎翠求个天年自新起日忙不了独领切别陈茂而不灭了出现那个忙心扎翠求记出现用了级别通囊点龙你需自新起扎翠村大新银别过年了地糖起扎翠求别点囊养灵土谈的卡巴点呢暗用囊气等中逆女气既比较赢了扎翠求别有些恰脏既讲比较赢他是五辈子自新起扎翠店内起谈的扎通通啦扎翠出馆果儿洗不洗骨糖果儿熟骨糖扎人碗扎翠出馆果儿炖出炖骨糖果儿熟骨脸玫瑰金年代从干了为了撇偏起关注就是人不明白自己给物质抓糖打用起就赢过年了地糖给扎翠给把糖物质打用难归期五辈子自新起扎翠给把糖这送店内看了撇糖陆地卡巴来过给估计出计送了几几个
6: 中国这个大事呢，刚把困没得个，咱们待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这样投入待不起谁拿去？
7: 那票年赢了，你我当见个很多的票呢，也不是几多。你我当见个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的吧。
6: 中国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背压个多啊你就这样不习不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啊
8: 年年在当，那不如过年在，那更巴，四处人巴，那就真巴做给，那共第五年在，预防那当老人数据上的跌宕，那生活当当时大众节前年给给我进屋里，预防那当老人数据看给电柜当许诺，如果苍白，人当人命安，人民难穿了，人民路子当是真讲难穿的，给了第六个那我钱。那我第不明白他，那我手脚吧，四处人吧，就是你不手脚，你就鱼子，预防那当老人数据上的跌宕。那我物质查过所给那位内置鱼子预防那打那位所去看了赔偿预防那我所去看给那我摸不疼那我脏之前呢给了第六给那我洗钱也用给母鸡同党言行人民昂陆地党洗劫娘们见当初那我打那位内置鱼子预防那打那位所去看了赔偿这张陆地卡巴连我也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哈斯统一娘真老了富康民康给他追
9: 什么天气？他能人困能醒的时候耶？春关去了，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你去这样捏，中一盘儿。没出公干了，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你自己捏，五盘儿。三柱子恰不穷盆捏，人心真不忙不苦，就吹这样站，你自松捏，就几盘儿。萨嘎尔恰巴穷盆年人行南提丢车站扎九姑年出盘坎巴尔恰巴穷盆丢车站扎九年出盘 캉만라 차바충어 법규 최재영자 니성인의 륜팔 내동출라 진부망부콜규 최재영자 니슈쟁리 죽지팔 륜지 차바충 법리 림싱 진부망부콜규 최재영자 주구리 죽팔 처음에라 차바충 법리 림싱 차바심심 법규 최재영자 주구리 죽팔 처입출라 차바충어 법규 최재영자 니슈쟁리 죽지팔 보종라 차바충 법례 림싱 남티규 최재양자 니스드네 중립할 미도라 차바충어 법규 최재양자 니스군네 니슈팔 크룹출라 차바심심 법례 림싱 남티규 최재양자 니스피네 주팔 마캄라 차바충 법례 림싱 차바심심 법규 최재양자 주군네 듄팔 리우칠 차바심심 법례 림싱 남티규 최재양자 주군네 듄팔 승리출라 진부망부콜규 최재양자 주군의 축팔 허리 차바충법례 림싱 진부망부콜규 최재양자 주군의 순팔 니말 차바충법례 림싱 진부망부콜규 최재양자 주군의 개팔 가종라 차바충어법규 최재양자 니스기네 죽지팔 부신라 차바충어법규 최재양자 니스기네 구팔 초친라 남팀네 림싱 진부마부콜규 최재양자 주영네 축팔 샘라티민정탕 총대기 남시공대 스러나 티네에게는 총대 카지기 남시공대 스러나
10: 죽도 조민지 칸기 로드시우이 티리니 편도추비에치 니슈추 레스님아 퇴단남제 와샤 쥐어시 세닌치 나조탕 지루진식콜 채무팁시에치 호농탕 녹창귤 롱진콜 창샤탕 샬쿨토 티버망 시쿨도
9: 스마트인게 닝쿤남싱우드 슈차르
11: Nogi Padu Yergi Chego Tingzig Zeju Goro, Niki Guju Koru Sengze, Nogi Padu Bule Dobeji Kam, Yana Logi Padu Jinzova, Changzhen Sheva Nobusumju Lagi, Buri Yube, Pume Dudungi, Kangdu Temcho. Kedi Tingzig Zeju Goro, Nogi Guju Koke Sengze, Logi Padu Bule Dobeji Tang, Logi Padu Jinzova, Changzhen Sheva Nobusumju Lagi, Buri Yube, Pume Dudungi, Yamdu Puyuin. Changbola Sesi Yube, Mola Lina, Mola Puyuin.
4: 여튜기야니메차와치나공흘롱당외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스토사퇴남시키케줄로밍네서유라니고키뉴부양챔부딘유베나공당니콩크드큐양챔부유리지바균딘총골소치드큐양챔부유대외니고당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볼균치수체레부시응은토베마치 모동양가부시응은토칠루주디여게파주니고치쿠당부낭탕
2: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러칭이드 러치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4: 那屋老婆都没被讨你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军统也没你这趟铁卫人心体也没你了偏不远军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林雨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他是娘陈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路木切地归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你同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住
12: 清笔堂那年面接从康。姑母，什么心不得，干的什么嘞？
13: 巴拉，你妈学过的，巴拉去让给妈的两把干的不急，听不难的。
12: 妈的，什么心不急？脏脏讲起，爹爹为谁个妈的？

0: 외세 마라리 발라 발라키나 시난다 디나리아 뻘레기 셰세진베 신마체 탄도 디마 짱짱야 이브마체 디마 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1: 외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체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0: 시세지베 퇴제인자 퇴제소제기 차게인애자 퇴제기 토담이인애자 지메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2: 외세마 시세지베 당장지마
3: 누구디구 우연행강장기 외세마 딥송캉 허가총기를 춤시가 고다 안개바 외세마 딥송캉
4: 야미김비 너쿵디부 미부타 너쿵각바 너취약스된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5: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Gyurim yong la shibshu yubye,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rangcha, lewo ye gujik, chusum gugu, gu chusum. Sanye, lasanyang chenlam fukang menkang ki nedu 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 ne, shikazi lumche di k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loko chonggir nidong chu, gwenbu lam, loko lupchung tang b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7: Yerthukiya, Nime Tsawachi, Ngagong Hulung Tangwe, Chang Shushu, Loki Paju, Niko Chiku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e, Suyula, Niko Ki Nubiyang, Champion Yube, Ngagong Tang Nikong Kudu Kunyang, Sambuyu, Rizikwa, Gundian Chongor Sochi Du Kunyang, Sambuyu, Tiwai Niko Tang, Lungo, Churchu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e Lebushi, Wentobe Mati, Wodong Yang Garbushi, Wentu, Chilutu, Loki Paju, Niko Chikui, Dangbanang Tang.
8: Logi Padu, your Gizigo. Tingzig Zedu Goro, Nidigu Koro Sinti. Logi Padu, Billy Dubeti come. Yang the Logi Padu, Jinzaba, Chanzin Seven Nobusum Dulagi, Buri Yube, Pumi Dudunzi, Kangdu to Tinchu. Kate Tingzig Zedu Goro, Nadigu Koke Sinti. Logi Padu, Billy Dubeti Tang. Logi Padu, Jinzaba, Chanzin Seven Nobusum Dulagi, Buri Yube, Pumi Dudunzi, Yam to Pugu Yi. Chang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Pugu Yi.
9: Tayang
6: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杀不得人的去了呀你没有我了呀妈妈洗洗洗的男不了呀那不帮不要不起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Mirju Sambiawo, Hanli Fang Chongkang, Lingor Shalamki, Gekub Lokche Katri Hanli Fang Chongkang.

0: 我们的人都是在这里的。我们的人都是在这里的。
1: 다 디고네 차샤송이라는 게 주제원에 차샤송 안 좋게 얘기를 해서 안 거시. 중시. 배. 시지 라스업트네 여러기나.
0: 너기라 딱기라기라게 단다 시행 거스송아.
1: 오기라.
0: 다 들은 안 좋대 마요야 미유조 디민들이 기라리아 난즈기 아 팀은 펜션동 청년치리 공기 자식의 쇼고에게 선서 털이야.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시제 첨남이베.
1: 제지기나.
0: 이 거리야 럽주 쇼가 자빈다.
1: 로로기나.
0: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샵주 당통마 수는 두잔 바이 갑주 근데르지나.
1: 알레드 두스르기나. 다 멋있잖아. 안 죽인다. 유저 가서 가발기나. 다 정수 가서 근데 어렵긴 하시지. 이네 믹스 안주 주면 좀 곱대상 저기 숨도 시도 주기 시지 자시면 자르십니다. 나래 고대 종기나.
0: 아, 네네.
1: 그때 아주 고대 정도 신이 이제 나다 주변에 당 아주 내리면 마칭아 동조자 온기를 동조 샤르 동조 등대에 난 장기나 저때에 나다 오지기나 자기라 신내절이 그리도록 재밌기나.
0: 아, 네네. 강의 개최나 지금.
1: 온기나 뒤 강의 도기나 가린 생기나 찍내지 코나서 동다. 언니네지네 접다. 숨네지네 당. 다 동정원에 자수는 게 아주 하나 저 당 동주 오늘 이제 동안에 가고지. 때는 아주 락지 되기나. 만주기 다 된데 어 거래기 지유기 다 그런 락지 된데 기르기나. 인도 되네나 그 톱톱디 톱. 아주 럽디. 그 모두 위에 동서 아주 신내지 인도 되는 배트 그 파트 이제
0: 겹.
1: 빨리지. 또 신내지 야 티어. 땅 아주 뒤에 있기나 아주 때 주저 좀 만나. 때 잡디. 비계발 강 안주기다 전문 강을 끼에다 장주르기나 장주디 뒤신이 이제 잡디 우리 좀 좀들이 하고 주시기라
0: 레스 레스로 다탄데 게라게 오주나 베 규름 나로리아 다나 주기 샤주디야 샤샤베네 단단나 첫단테 근지테네야 미세케주 요소스마
1: 오기라
0: 케주 기대르지나
1: 딱기란 디문에 차선 땅 등고지 메베기라
0: 땅디
1: 당디 단다디 도스르기나 고다 다디 다디 당 링기 잡지 당으로기나
0: 아
1: 뒤 땅에 문제 단당 아주 단단히 인지 동기나 둔다 다지 문제 무제 니디 그리 튀기 묘서지는데 똥 갖고 잡죠 어르기나
0: 그좀 어 당
1: 어 어디네로 동기나 단이는 재송 고도 접다지 동기나 그 당 시야지 아주 접다에 난다 근데 좋아네 다 똥 가는 많다 어르기나
0: 아 네 레슨로 단난즈기 자시기 자주시야기 잡주대야 차샤분은 아 당통마 만주 편정동 진행 공기 자식의 쇼백이 센조 터리야 슈 만한 콘리야 다 등재치 슈나야기 공부도 그대로 시나
1: 다 디중스기나 안 담무 안 주다 내제디야 그나 주고 원전다 야우 중자다 안 담무 디데 자식의 리젠 긴구 잠지 긴구 그나 좀 도지 쇼행기나 단지 미도 원에 찾아서 안 주 주면 종원다 미문 세조 종신의 유고르주 다 믹스 다 드레스 돈존다 망고지 땅 신이 이제 가르티 딘제지 같기나 접도 중기나
0: 네세로 단나스 두스 특유 균은 세베 그림 나러라 단나스 규제 소바야 차샤빈의 접도나니 망체데 아 쉔기 르도아
1: 네 되기나 되제
0: 아 코난소야 차샤빈의 가르티 딘제지 토리아 접도나 차베 지리아 심간 토네 그도 계신도가
1: 아무기라 배 뭐지 균도 중앙기나 디디 고자기라 다 피했지 말한 게 최바 지어서나 닝구기 저주 당신이 보드나 됐다 시빌리 생 긴군 지나고 난서 셰발이 죽이나 다디 샤브데 대추 소원스 다 디외께는 지나서 좀 배준제 샤브든 저 부제 야부제 두로든 간 야고 제든 지슈 아 숨막이나 다디 중보다 람스고로 가보시 중기나 다디 만주당 빌 상바침보다 람스로 공도 독슬러빙기나 땅 안주 다리 빈먼스베 안주 때 담사지 도스 때 담사 때문에 차차소나 자시베 쇼웨기 레잖아 땅 안주 담자 저기 잘 쓴디 안 추도스 러빙이라 러브란다 보고 다 전부도 좀 가오 저런기나 나 충주도 값이 나 좀스기나 나는 유제중이나 다 잡을 근데 싸우기는다 안주 동생나 집에다 야 동생나 집에다 카를 동기나 땅 안주기에 받을 거야 내모든 군주기 샤브주 접대는 한다기나 땅 동다는 기나 안 좋아 겨다는다 딱 군주기 망직장 망지도 나 오늘 로켐도 망고 지지. 신이 이제 그래 수고를 기나다. 아주 땡지 침묵한 조사 안고 거래 자리네. 더불어 동안이나. 어떤 아주 도둑은 자의 직보. 어, 동계보. 측계보. 신이 이제 땅 아주 자식의 쇼가 했는데 침묵해 봐.
0: 맞아. 네, 세 로. 걔라게 오늘 내가 좀 뺨에서 왜 야우 나서.
1: 걔라게
0: 오늘 내 차샤비 내 오늘 박자 섭시 주유스리. 최소 내제 소야도가.
1: 진짜
0: 봐. 대지 투교 익자를 하셔야 이게 생각서 매저 생각도 가.
1: 왜? 뭐 아니라 네가 없이 나 좀 아니라 뺨 뭐서 갑 좀 아니라.
0: 네, 세 레세. 다 나를 소소야 차샤비 내내 안난 저 자식의 쇼 배게 천소 뒤토리야 유에도도 잔바. 걔라게도 숨어 주는 도 잔바. 나를 심 나로래 단도 코난 첨난단다 단난단도 수강 미드니야 차라미 삼토용 베나와르시 코잉기 제삼티즈 나나스 냠도 제시 차지 시야게 제신디지 시난 마르벨
1: 라송

0: 가산이 랑셰야게 출닥제 시야디 녀슈령 사샤 따치다
1: 중재근 대총도
0: 미제 상무 체시다 튕기 이내년 삼자 타라니
1: 랑 삼자 당리 치기 간당아 서목 남자네 전사
0: 카린
1: 니 콘즈 원주 몽고 동초로 십두 세비 코리오 송겹기 레제 고역 다치한 시라해 뇽아 던도 캡사이 표현 챔보도 니 냠뇨 다체 지단체는 시라디가 줌스샤 니 니초디레 겹스이 마리 이내 나 퇴보다가 람사지 리니에 추샤 라가 챔 수르도
0: 오신 봐
1: 정위주에 야쇼
2: 지게 리라 키란 거야 제시 도담 몰라 또 제디유
0: 야쇼

0: 쯤마서로 왜 지갑 줘라 나 탄다 좋아요 도스 내게 줘 레슬레스 주고
1: 지갑 줘라 조준 치스 네드 말봐 미타셰디 카가 팅 시브치아기 컴주게 브로스기 예 용문도 스달로비 미타셰딘 제다 강 링산산제는 거그시 랑게가 미디 규시지 림이물아 흐 장게 미디 규시지 림이물지
0: 허시 나 레고 고시라 콘레 팀루 셉슈 고시 니니 펜주 고고 유자 루튼기 촌게 마스베 영문도 고에
1: 야야 가려요 봐 장나 자든다 체시 요 마스베 다원은 소소 라와 요 마스베
0: 샹발라 암랑무 근제 지내 봐 장게 문에 캄부 존제 군이 겐고 차수나 데스 맵스 니베
1: 나
0: 喂, 지갑장라. 저희 도스네 니키랑 고쳐. 리슬리스 슈고.
1: 지갑장라. 장관 티스에 띵기 마르바.
0: 다시 양랑게 티스.
1: 미타셰딘 저 규셰지 링귀베. 루즈웨. 망울라 토기. 이네게.
0: 喂, 리시. 토무주 토무주. 되아.
1: 가봐 말린 용도가. 단들아. 가로가다. 갑자기 오었다. 더 낸스에 용도게. 린처면요. 소지 가봐 린처면요.
0: 상임자.
1: 아. 집에. 나 린처 오었다. 왜? 규메. 단들 시장 가봐 린서.
0: 이네.
1: 뭐지? 랑게 nga san che ping yu ine rang ge so so lyo dong che je qiu xue yu zai zai lin zhou de mi du
2: yu da xi da
1: ke zai rang tu ya ku da di rang ge xi bu lo ya mi di ne ge zhe ga
0: chim zu bei gen zhe di tuo da ge chuo le lang ji kem zu te bu che ya de li din zhe che ne nian la jia le la tou shi bu
1: ke zai rang ge zai dun da che xi mei che ne qi lo ge ya lang zhu de zu da ke ga tou a
0: 我让个不语，我让个姑姑做的，
1: 什么事？人心长不长下去还得搞不语。你可不就没得病呢？上大把得地图不懂，电信干部随便直接说，请求些得病的请把女托不给，苏州还最起码说。你挨顿打针，让许多钱么？
3: 喂，苏青的片面下雨的。
4: 네, 아주 예.
1: 아직교다.
4: 양주다 참부. 아 참부 요 말이. 랑주다.
1: 아직 나 중요.
4: 아니, 참부 여러분. 요요요. 요스교.
5: 교우제.
0: 네가 로게 수소다 제마세나. 나 샘도기.
1: 나 알레코아. 나 배에 통배선 라치에스. 네 사나스타. 장게가 심고 든제 치유베 아.
0: 니에 장 심고 시라 치유. 탄도 장 두고 통바 나 통도 미도.
1: 장 두고 통네 나 심게 수유 미도.

0: kira ge gyun se xie ba xie nian min du dao zhe ne gyun zhe gong ma cong kira ge
1: gyun se xie ba xie nian min du xia la gam zhong ge da
2: ma ji qian ne ong ha shi ha che ne ying min du shi la ong cao gan da chun lin shi ha shi ha che yu shi gyun da teng duo san ju na che na be
3: 니한테는 보면서 안 주나래 제가 챙비 미시 당가 초반에 삼바 니한테 다들 땡기 셔셔 토바 먹을이 군신나 민도
2: 다 전에 얌체지 가봐 김네 링민도 저와 호 치토 민도 시다 탄더 레가 투즈 선자 계속 원에 내줄 하는 그나 주 괜히 오르다
3: 계속 먹을이 내줄 합이나 니한테 괜히 줘
2: 하지 터잖아 고야 민도 나 괜히 먹어 너는 쌤 깨아제 되기 근데 전에 Tente ne zu shi la xia.
3: Nga shi zhanda dumzi li yi qi yu ma do, rang cu na ge xie nang mu gui ro qi.
2: Da heng zhe qie bu gui zhi.
3: Rang am zhang la xie demu tu na, nye cai ro qie huyong du gui.
2: Nye mo gui li tong qi, a le tang yin da. Mo gui li!
3: Wei!
4: 추준이 섭시지를 교된 토크 채우시 쇼디 채우는 잔 렌칭이 카바 카마가
2: 왜 가만히 봐 잔이 카바 김내 말림 채 뭐 잡래 뭐 잡래 아 아지 고부침배 개쉐다
5: 나낭다메
2: 낭다메 잡지베 얘 라니 제다다 고빈도다 데 파사 태제 시로 채중아 잔은 통사민도 초례다가 낭다메 뜻된다라 现在去，现在没变啊。
5: 我能打咩？心这么是大。
2: 我老亲戚听着呢，用不钱对咩？我看人的，今晚的命通三百八满桌啊，我。
5: 用啊。

0: 계속 매치 여쭈베
1: 가래 그냥 좀 이지고
0: 상계 녀사 주베 미라베 교시디 녀사 순녀 초스 단도 교된 도구 제베 마세 대주 제베 가시
1: 쟤는 녀사 순녀 수래
0: 디 교시다 좋아 유자 네급 상황시

0: 빠라가 탐대가 카바균제 네줄라세 사워데 멘디니 유송기
1: 샤옹절 감정기다
2: 샤 디나라 샤다 샤르창 샤로 갑자기 숨 쉬어 봐 닐 샤르 주기

0: 가봐 친 봐.
1: 칠지 치미.
0: 손님도 사실 가봐. 왜? 장가 양아, 민통 삼매 봐 주면서 캘린 중아. 장미 다단 되다. 커도 등민도 더더 나다 뉴민도 장남 교대다. 남자 선도 하부시도. 사파베서 주도가. 쉬쉬. 년过了 레그도 가르쳐 봐. 장고 쉬쉬.
2: 快明有主要去多，多林在吃个嘞。俺大爸了趴下，他那林西大，镇里个可啷个干不赢嘞？
0: 军哥怎么的？趴下，趴下！军哥怎么的？趴下，趴下，趴下！啊是，啊是！喂。 고부차드베 삼르 교정 못 된다야 다오는 원에 넣을 수

아지 빌라 시내 토랑 주투 숨버샤 겨마지 가로가 유바 할래야 가로지 니스쿠다 니야세디 지딘티 사브시 차제 마이킵 상지 주지 슈겨 슈겨

0: 지금 전화 감사. 마서무 남자 레제 세웅우 괜히 이.
1: 알레 감사. 장서 용은 내 대게 다야디. 전다 개 친부지 장 시하고 삼주.
0: 송다 지금 전화.
1: 퇴림 당벌 레드디 참샤지. 퇴림 입에 레드디 고주다.
0: 퇴림 당벌 레드디 사와지 제일 주디 워다.
1: 대 공시 다 제브지 장 추도 친부고 레가 첸디바.
0: 레스 니신 지금 전화.
1: 탄도 사다 와라 남자 레드 세번에 라라 레가 사브지 제그리
0: 레스 녀신 수직업 달라
1: 잔신 지바 알레고다 녀제 와라 레가 체베급라 레드다 제와메베 미 수지 야마단로 첸섬기
0: 캐나 돌 때문나시 녀 사공피게 라교고제 저메베 미 수지 등메
1: 용아 탄도 제시 쓰용은 잘라든지 퇴비나 남상아 렌치아
0: 레스 녀신수
1: 용아 르기긴다 진지바

0: 네즈라스디 신간 칠레리 신간
1: 두가 다 걸레 주모 지고네 두가 니바 다야 디 카리 소레
2: 제산치 두가 니베 레즈디 자교공제 서비스에 오르시기 두즈 졸라 뉴슈 졸라 무 졸라 마스베
1: 제산고 코튜르 통도 구지 카리시기 미스타 당고 마사다 고고스스 디데 노브라 유기 마르바
2: 좀 뒤에 다야 망차면 줘
1: 소레 라이트 데 성보르

0: 디위크 바유.
1: 랑상바 디위메나 방다신다 요 말을 섬두에. 네발하게 둔도 방다스냐샤.
0: 방다 그래.
1: 란체나 둔도 맞음에 배송게 투르승두에. 경기디 쓰이고다. 절라람산 제초.

디르베 부고 고고다 야소리 키용제 하디 고성 그두게 녀랑 셰고 공스랑 제 시그마리 디마세 탄다랑 공스 미마다 쳔웨 랑바베 공스니 컨트레스 비죠 탄데 녀 공스니 다가랑 비기 규시 규시

0: 요소요 독반도 뷰티 계산 투별로는 캡상을 줘봐
1: 캡상 요거죠 是吧
2: 아래 안 저희 진정 철시 체내 계샤
3: 당시 소자 손손 안에 망친샤
1: 자고 제 먹이 사퇴 제약이 숨쉬어 철친샤
0: 크라스티게 리시 랜듀체 보쇼세 캡차도가
1: 인고초 안 저희 차고 야고 제베 마제 계산 투별 뷰티 로디 레마데 로딘초
4: 지지
1: 지 장안 저희 차고 제베 잠자직 되다 야고 심두게 녜체나 슈뉴 다르스 체야 된조 튜럽다 뒌제 교주거지 티샹 슈뉴 다르스 도시르 토나 셰우유자 마주 혼주 가초 뒌비라 체레 답다 되었다 장게 답바 시장 되제 기시오 쓰고 마지베 데 등기 갈시에서 마주 진송체 최신에 계샤 스무드게 디토네 갈춘 거제 마주 자주 엄마 되제 너다 로구고 왔다
0: 나 슈뉴 이미 다주 차체도 녜 라브니 경제 무튜체초
1: 오지 너다 타르군에데 모든여스로 관용베
0: 디제메 마코니세가 용비
3: 감사
5: 감사
1: 감사 기니 가지가 용바
0: 서무 남자게 아주 팀 자자 팀좁 당라다 팀좁 로라게 나 탁세 신예리
1: 수장 팀 자도
0: 고창게
1: 시즈네데 고창지데 퇴외토 연구층에 버도 정원 주시 미디 카지왕다 유제 서무 남자 마저 체유자 장 팀 자야디 소소 우투베 다지
0: 20네 캡체스
1: 이네 선제 체화야 요마지 키니 냠네 제베 주고 낭다 요마지 컴지 타구지
2: 라낭다 메바
1: 장아 되다 권내 강부부도 개체무 주 낭다 메 장우셰는 컴지 디머시는 아다 저와 유자 예케나조 편신다 마토네 지자 체텔 낭다 먹어 야면 켄조 총도 다가쳐 신다 저 마지 예수네 년대 근저도
3: 신내 산사업시베
0: Nyeshu Rumil Debi no, Samu ge Koryo Sungkyo Tel Tabe Chosung Gya Chike Di, Zokyun Siya Ge Koryo Mala Chenpochi Chungkur Tu Mari. Dito ne Khunzu Zokchu Khunzu Leup De Raja Tu Bde.
3: Kisi Khunzu Di Tabu Yu na, Sayu Ngwe Ge Bangda Rab Che Ushi.
2: Zhushi Khunzu Sayu Ngwe Leu Za, Gwe Wu Yu na,
1: 工作人家是因为了空的心态有没有大概当过林夕然后什么就学的哦年前呢你哦对啊先上课了不是我这做出很久了呀的要有的生病是可是我的要会做特别呢学的也能大有吗是
6: Allez.

0: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老人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
1: 한리팡 총강 꿈세팡 럼솔 미주 삼배워 한리팡 총강 싱고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한리팡 총강
2: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미바타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드 로스틱팅 제모도 봐서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3: 허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내 직신다. 이내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이내야 소도대 직신다.
4: 도대 나서 한거디. 진짜.
5: 링고 딱쟁게 한거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대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상.

0: 방다 근처 주위 바차샤네 전다디 링정하게 제바 세세 제동 말이 상계 밑에 바를 거고 말이 기능 왔으니 근처 쇼사 말이베 니 정부상 샤시기다 재민도 이내 지혜라 니 양자 딩제 흉다 저와 세비 미디 가다 투제 제국스 러베 마체 턴도 서윤은이 방다 신다지 새로 제국스기 이내 가지고 심이나 때때니 말이 제가 아 제가 용배 다 그래 니 방다디 체도 치니 링정하오 팀 제기 제가 니를 와라 장게 니 봐도 남자 니도 치니 방다디 새로 치다시니
1: 랑원의 경고죠 진의 랑게 미디 보모다 가로지 니네 미디 권래로 진짜 좀 디날마다 유기 말다
0: 나제 송이 보라게 나 침부 찾아 쓰나죠 니 보라 총졸 지기여 콩가 자실이야디 니에미스디 삼두 지구디 지기여 링시 링정하고 부모님 분이 하고여 이내 당당 언니 발 저와메 샤카가다 치소소이
1: 만년도 되다고 섬기 근처시네 니메네 주 천수 제도구로 봐 내중 엄마 하고야 겨우 열이
2: 무슨 일 한 게 세요? 와이크 무슨 자기게? 얘랑 나가 뒤에 그 친이 열배 모여도 어디 채도 매나?
3: 마 자기 주
2: 让 쉬다 동해 쉬다 자기 가도 유니 니 캐리 줘.
0: 年年都得차장대봐 하고 주는 용마리

0: 내주 탁주 제토브리 나라니 모두 받지는 용도게
1: 도스고다 나오네 얌체기 개마케베 좋아치다디 영니 수스네 잡아 제장 캐랑 좀 멀리 콩러 수브로치다 세야는 되카레 나 시시 메베
0: 장게 마시는 거 그래
1: 다치 등에 쇠바치다 놈도 예발하다 좋아요르바 나오네 얌치기 ran ling xi chuo yi ne ye ba la da zhuo se me ka ri ne ran ge ying ni zi ka ge yu
0: ran ba la bu yin bu ha kuo xin du tie zong qiu ni me ba de le song

0: 당게 찌르지 기부괴베
1: 메인도 체우마리 니도 찌러 장암자 티제체야 나오네 얌체기 빠라가 시유 삼제 샘텔라야 카리나 야 빠라가 시우유 수야 카리나 나 코고 보리 하고야 톱단 요마르베
0: 다지지 못치다 탑시 신달 된지 투지링 부슈지 오랑게 싱거바
1: 니 주진데 차사네 던도랑게 가시 말바 장아 영니 셴년 이바면바 계시 마시에나 你要拿马他们来些什么什么啊？
0: 你做我们谢兵呢？ 让我呢，二点不给。
2: 应该，晓得应该。
3: 可不就他们讲， 男长男大来年底，到他们家去偷人， 做的，看来你才记得呀。 看叫应该，要求。
4: 컴퓨터비아드 땡케시 안능신기 발렌케왕그 보면 컴퓨터제 침로 캡콘라 게타 샤고초 지바
3: 응응
4: 갈도 나대대제 갈지가
5: 지겹 리라게 식도난제 준당원미아 중장 토제나 수구이
1: 자샤 리그룹 중장 제만의 준중시사기 소화교부터 제게워 키마리
4: 장부시에나 네 아무라 민토네 속샤 로교 탭즈 수비 테네 네 중은 장마 탭즈 디나샤 당매 속자를 로교 잘 당고 삼추 제자 로코마 저와 교부제 개호 치지 장매 로망치로
3: 예체 대체 랑데 대년 장부 배우도 게니 장점 차자 임시 더야제 아랑아스네 배우지 시마도 슈슈 당 상고데 나 인게다 제마제
4: 네 나게초 你 창마
3: 能不能吸取你的糖果都背不到啊你不得不给你睡什么去他的送不得清下俺的鞋大学姐康白拿大家钱不赢得不要紧咱俩得下别急过下钱不着亚美呢没我说没下去说是得没的苍马贵子预备马日我没得到这么多清明度
4: 苍马肯定是贵了，光是看山。我自己让过些大列种啊。看这说。老远呗，
3: 都是的的，看从俺身上拆不拆是呗？要我兄弟看做你不开鱼，你也看是姐妹的。呀，娇气，领导。让他们听这样了啊。呀，生意对待鱼。俺都说给我注意的，
4: 你让不起哦。
5: 喂，陈大姐，我那一面什么说？一年上了，先救过生意。没得到这玩意儿呗。嗯。你爹呢？某个里个，刚从那俺家拉起下姐打单下。俺做李主编要了吃顿吃的，点点碎碎生最缺的。
3: 要去啊。

0: 감염소다 찍시다. 미참보다 10대비 유에 지겹잖아. 잡아두게. 타능 안 하니 팔아. 퍼퓨 좋아 유에 수리시 두겔라.
1: 이네. 나 남이야 장 발라지.
0: 계시키랑 예발하다. 김사디에 샤신 도수유나. 남로도시나로
1: 가고 제브지 공사 담당 딘제 차 잡으러 봐 가고 제브지

0: 미 자마르 세제 닝게네스 카페 스무 남잔디 리티 제브규 다른 창매 통역 육차브리 대리폰 유속배 남란 양자 고수야 캡다 제브리
1: 스무 남자대 팅외 원에 강에 진유여리 녜데 스무 남자대 양자 고주배 제라 강에 가르체그 유매 시그매 제자녜 스무 남자대 철롱 차부 유배티 나르신 남바 사베 고네 창매 듄라 대야 유치기 완저 허리오 송교계 갑자단 튜브치기에 대단 첩지 계급의 침수 직수다 튜브백원에 허리오 제도부치기에 첩지 지조 레리카게 떡을 세바 거수 죽이인라 서무그 남장대 대외 내과다 댐벽원에 폐계단 도부치기에 완주 风雨 초배 원인에 숨그 능주라 병도단 도부치기에

0: 지강게 지미천도다 태동 집에 나라 강조네 조동 수제 강조 공세 쇼긴 예보서자 균조 집에 니보사브리 저와를 차주들이 남산 삼조시로 시험도 지마 김조 팀강 구이구이 장게 차주들이 남산 삼조시는 거그리 시험도 장 가케지르 마디 자팡네 가게 토마르다 지마탄도 내주 갈허기 유명해 셰셰모소 이내 켄투 상매 소소 레든 칸디 양자고 제부 통대 유기마레
1: 목리게 게 셰다 너요 마르바
0: 녀게 셰사소 통도기 시야 유베
2: 나랑 치야치
0: 셰다
2: 방다트 장게 간주네 셰브바
0: 영고총
2: 가리나
0: 계승이의 경조 터무주비나 마남장디 권협제 러그르베야 디니의 정의주를 제베 락다이
2: 코요장라 김상 갈제죠 아 장 코요철라야 추면 갈디입제 김상도 식치도 교다매베 레그치워즈베
0: 니의 시야고야 성마 경조 시야차
2: 목리 디니엘 나라니 저와 가지네 차차차지 타네수 상가 녀카딘 란자 상녀 잘쓰기
3: 녀 바랑 쳇 고쿄는 고구마지

0: 대유 바람 게 타지도 부득게.
1: 함상.
0: 하. 됐어 됐어도.
1: 하. 가지. 마춘준에 대잼지제 능력이 사제 천년을 채주. 다쳐요미. 다음에 증마를 배우고 전라.
0: 디숑래 칸레마도 르제 칸마르다.
1: 아. 야하 고우유. 마니마 대잼지디 장통야 요마다. 탄도 대란제 아셰 토당 가리유.
0: 대탄도 풍유 초과리. 我封一错过南站的经营送葬，让了县要拖单越过村。第二嘛东西，没上过我先别看别，啥子都热生个都该。今嘛让南康小姐兄弟看最不赢呢，卡巴姐年头把那个赢的。
1: 年头把那个？猴子，哈，看那这公司一趟上水没关的，你们来给钱用你了。你连学堂地这就上不上没穷，你连学堂地呀，我那没三十多啊。
0: 哼，拉什么？拉什么肯定是。俺做女工人吧，养呢养了又过生不到。
1: 俺躺顶这药着呗，你也顶这吃着呗。
0: 我那还是青年吧，领教是年吧，

0: Jeez, 저, 다 저도.
1: 어, 저.
0: 코니가 로저를 거중해.
2: 거수도.
0: 저. 오지, 근데 야주 나는 컵차에다 잘시야. 스시로 시험해. 내시, 이다. 여시, 기니 핑과.
3: 계속 같이 유.
0: 랑 같이 가요 봐.
3: 랑게 양 초배 레시 미스멀어 봐.
0: 디야 내가 쇼치 유. 주도 맛있다. 야야야 가져가. 랑 돌아 마비라 마이킴 제 도움 도가.
3: 계란수 같이 유. 니 새로 채우.
0: 쇼.

가시다. 알레고다. 랑카지가 좀 봐. 괜찮아 십시시도. 나 남자 개개인이 손자. 접촉은 대고 지금 봐. 고마워졌다. 장아 이쯤에 배. 매. 이 지금도. 장계신 디카르레도. 빵다. 키랑게 맵스 그랬음기. 팅에니 좀 망고지기. 빵다 맵 차주고리. 니 맵스 그랬음기. 맵스 그랬음기. 컨디션이 남자랑 배 넘겨다 토순체 배 따단디 때는 심지랑지 로마디베 따지 니네 좀 우리 싱글 삼지

0: 도시 나 권수이겐 고민에다 좀 되세비 네 개체 야고 시티죠
1: 지겨줘라 터지않아
2: 지겨줘라 터지않아
1: 지겨줘라 고무수 아 지겨줘라 터지않아 예
0: 나다 지겹전라 냠레디 타버도 야호시라 주었어 팀에게 워프이 내자 탄데 풍유이 내 지구지경시
3: 키랑게 이지나버 터치나 나나 좀냠레시야디 귤은고 켜베 저와유
0: 디디 인고초 이내

0: 모대송다.
1: 이네 니자니 러블린 쳇든 제 고정아.
0: 차도 남제 랑제.
2: 미디 전다 랑게 하고 오지 봐. 캅스 페이퍼 선자. 송샤 포빈 근데 제가 탑시 약 개유배.
3: 내가 개매. 내 저기 균돌 더 규리.
2: 양가 모르 돈제 송샤 라야 쳇도 꼭다 띵 규리.
3: 가래.
2: 잼지 첩괴비. 티지 랑유배 더비아스. 장게 로리르 띵제 저람 사브샤 주다 로도르 띵제 파고 쳇송.
3: 디스웨. 같이 뭐 되면 아래. 이네 티리 랑게 샘야고 슬림소.
2: 지게 졸라스니 디 랑통다 잼시 라치도와. 장게 민창도 스제다가 마제 유리 마제 유리스가 치기. 기부 효기엔 차스 된 주파라 벨레시아다 티시나도와.
3: 디 벨레시아 말이 군대에게 좋아치다리. 다대치 졸러 네버도 즈베는 통주치그리. 미치게 랑 규응 마체 콘러. 랑 네버 대제 넘주 띵그리. 미상 네버 대튼다러 갈레 김예야 말베.
2: 금세도 이내년에 랑게 겐차스사데 마듭실 삼주. 어제 가지가 가지네 봐. 메신에 당을 접. 네 너스네 아.
4: 라찬체. 러블린 체브 된소. 러블린 체브 상시. 샤라 통도통야스고베.
0: 먹을. 모데송다.
4: 예견소 토부칭메다. 이년 냠례체드. 근제체네 라섬 남다 채우셔봐.

0: 망고 드셔 봐요, 여러베. 녀석을 사라.
1: 용아. 딘테이나. 나 녀석을 지금에 녀의 대 공사 제재 권제비. 제재 권제비다. 이내 켄츠 라사 딘제라 개사다도. 띠영이 가리베 고시.
0: 알레.
1: 용아, 문에 내주 딘제 유버. 상게 켈림스와. 디클루 켈시.
0: 어.
1: 자. 샤넘규디 갑자야. 마켄스타 냠레 참조치기. 흉구상마 팀수비게 단체 거섭제 주의.

0: 저부시지서 교수 대균 쌤 가르세야 가비유 아장서 지지구도 탁좀 겹이야 TV 겹이야 금주구리지야 대리구리지야서 쌤은 망부지야 혀리 샹키 저부시지도 지진교이기 쌤이디 교수 진유 유배 아자기 좋아히는 저부시지수 락배 락도 커바디 마샤지 류심니를 피해야기 쌤인데 망부지야기 좋아이다
1: 他前呢，那俺子年纪大，长些见识的啊，我做。然后哥哥是谁呗？
2: 经济。
1: 嗯，他前的经济大，嗯，都是那年那样子些那样。你家连节目都咋，听众都是钱收不到。让给老参加些，输不得，让再老拿来收不到，好算哎。好算，怕是得老了，好算。我做那。收下老哥哥，收下老哥哥，收下老那个收下好点嘞。经济大，俺们路，经济九。
2: 你给俺做，先设置几？100几？
3: 你看，就来路亚西。

0: 你说给对子这不离样子的区别门顶他着样差别他是比例比上行政女刚盆中也让女刚女兵发展国的同学女也懂得比盆中的样子比这特别比这也不准中部行政女刚盆中也让女刚无辈子这星期这次去过天年去自国那堂修罗
1: 가로 치톱기 자와 치모소 자신 망불에 돌링 체바 신임비 기탄기 자취 개바탕 쳇지 키기 우자 다경 체베 톡로디 우베즈 지신키 자취 추구티니 지신키 링 망부니에 돌링 체베 치망 알부미에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추기 추신용라 지베 토난드 롱니슈 지신키 자취 춘다시 임비 꾸니라 디탄키 자취 추베 디낭 냠링토 탄데카바 겸네 낭유낭치 점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추베 요제 차장 지경 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추바 고르시부 시구타 고르수 구탕 자징와 자취 추바 고르든주 등구탕 고르수 구레 메구진 닌다 총가라 원래 피겐키 관주주 진보 메바 쓰리기 우저주와 탕 당경치 규인 꾸니라 디탄기 자취 개바탕 우저다 경난 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 칸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 개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2: 빨라 보기도 진짜 말렵 나라
3: 아 보고메 디스그이베
2: 진짜 말렵 나라
3: 자비메 디스그이베
4: 칸죠 녀람 카바 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군쟁기 카바 동다 사와 에 카바다나 티웨 모서시
5: 아와 우네 세부 무크나 강가치 나와 서주랑 나 우네 세미지나 지다치

0: 这就当给用给冲击加拉上预备母鸡那位地摊的呢偏女人别过年那位捏对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摊塞玩儿用你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击硬硬硬你出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击硬硬硬你出
1: 공고사업디 뭐네 샌나면다가 뿌이 야구도가 이주제 야구식도 양구 야 주주디나 엿대고 영고대당초에 홍고디 화부침부송사 강반도 찌그탕 강배수업다 재미나자구에 괜찮고도가
2: 에이 동고 쩌쩌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1: 장부 대부유 봐 깔레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루 대부채 쓰이 나시
3: 나 뷰년 인나 인고 딱 견고 흥고디 뷰년 야구 쉽지도 인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투구도 봐
4: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세법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르 임바라치

0: 节目写着。
1: 吴小松，别别的。对的，地中国修这只做事。
0: 哦，西部菜不西拉西下，对的，地面得里下，
1: 是面得里。
2: 吴小，地开朗人的。
1: 地开朗里苏给，哦。
2: Jabuduge.
1: Jabuduge.
3: It looks exactly like me.
1: Jabudu, munye sobrisha. Ochena.
3: Ngadi. It's going to be a wonderful souvenir from the time I spent in the Northwest area.
1: Dinga nopchali chi gi bakja ya shui.
2: Tochena.
1: Tochena. Tochena.
3: Oh, right. Misho.
1: Pomye.
3: Would you mind if I ask It's everything you did.
1: 네, 라다.
3: You and your loved one.
1: 상 가로 고친 삼자 아유.
2: 저요. 사실 신다 레그치가 다수.
4: He's been transferred elsewhere.
2: 다른 언니님도 매.
4: We now no longer work together.
3: Don't worry.
1: 심도 마치.
3: Pretty sure that one day you and your loved one will be together.
1: 나이 치. 님이지 기니 된데 냠조 역시.
0: 네, 잔다 잔기 가죠. 제가 댄조 요에 민디 시고이.
5: 우찌라.
1: 오.
5: 쇼거츠스.
1: 용아. 나나 수기 주기 소도. 레스. 아. 네다.
6: 야. 장고 타오게. 단대 뒤로 중앙에 가다 미체니 장규치야 샘다 제사. 봄소 탐보다 시버카 체지기 가오 슈그네 스들다. 다다가 수당나 그래 견데 가서 총네 파마데 규지 직교 용거지 마세마포 직교군 동료의 먹고 지인 외업지 마세봄서 숨동비나 미팅을 주요다 가다 먹쇼 직도 제토나 호송나라 남 가다냐베 전다 유네 나서라 킹마지
5: 이네 장고 타게 뒤즈 먹고 졸라다자 다들 신의 통총 진회 유기 체시디 락다 톱시 거즈 자주 비마다 롱나 봄서 니베 니에 자주 배고디 머진 자꾸 채고 키기시
6: 다그지
5: 호조나 신예고 오윤장 비주로미 삼지 미토주 바샤 카발리그비도 미드 보부터 세중아 고용아 노자 공출 지겨 먹지 좀 봐 미나 시험이도
6: 지켜 먹지 시험 봐 마치 라 지켜 먹지 구습시다 도가 마여야디 괜내 되면 봐 호조나 로가디 제 요마시 계속 오윤장 초게 잡스만 남이나 고여 보부터 비디 제 코바치니 우리
5: 미드주 땅 개면 안다 어찌 미도 계시 주고 세주다 쇼가 삼면 맞으나 오유라 저게 지지게 샤도 마시
6: 예체나 호수 난감 자체 산실을 줘야디 오윤자 저게 나서 토르마 대사지샤
5: 고 호수 난게 광이 뒤 유슈 자스탄자 나스노 자레 제치 침부샤 와서 보시
6: 콜리나 단데 네법 주토베 녹창의 네법을 교와 주고지
7: 녀사쇼 본병호라다치병관라패스
6: 니가 레스마
5: 랭겐이 괴배 펩스 쇼머도자 광부당하지
8: 하 제제 모지고시 괴배 오윤장 가구에다 공마 디도다지 군대를 자야 시차스 제제 모지고시 더링하다 치병관라 칭하자들디 지네 기란된다 쉬하다 니네 광다 쉬하이다
5: 본병호라 가메디 마공준 지겨먹지 레섭디 당린 쇼펩스마시 기랑기 거급준다체 손자 제제 심부샤 요시 나도다 정말다 마니부시에나 나도 시시고도샤시
8: 진제셔와셔와 지게모시고시 니엔자 초시 캡유자 나도 기랑을 고하도 피우시 치비관라 기랑게 손의 제마시
9: 디인고쇼
8: 다리 나도 봄쇼 당구에 가구에다 눕겨셔야디 먹지초게 디엔 펌나베 기추시소 공마 조쇼마자메수 타메먹터 강리계주다 티시지고치도 친제 심제 멤수규치도 이 다른 대자야디 지게 모지고 쉬운기 공자님과 삼중아
5: 주다 타메먹터 계두 기란 오유장 쪽에 겹조네 먹주디구 유자 땡대계가 덕부시 아니 지게 레소 손자 길을 생기 민답는 시 삼자스 계두야메
8: 까미디 테차스 태군 오유장 쪽에 아까가 나지 눕자 먹고를 기란께 지겹군도 난 거를 쓰고 기랑 칼만이나 수익하는 연구를 해라.
5: 제니용아,
9: 米这个顶顶我那些呢，明俺最早起学的，日本真剑人罗不是，控制党打娘们这球没，你可不晓得嘛是，一年能住咱们县委呢，对米这个家伙是吧？俺从南京西村到控制党把了准备罗马县委的，总这个团子没，团要嘛是。俺最控制罗马县委的控制党上面所都是没，你控制党小心前面的，这次俺最目的能住这边呢，他们的你个胖子还给没消息。
8: 恐怕俺娘们这套是我前头用的，恰见全都拆桥个是，因为我院长交给对那边下进去送全都拆个是，拆桥没情况了，马家就让着他，对面了拆门外头，没他外头，马家被国人呢捏了，弄着队伍上个人嘛人了，广西广东给两年队伍的强人，他的命亏你是三个女，到我过不人，可是恐怕咱们所托呢。 其实对面他们过个六十，俺胡总南里，每日给垃圾运的，一年他这陕西的六月间，天天看地，徐向前日下，免得你黄果跟他们个不落着些，周恩来的年纪干些，其实找我找了九十多呢，你也变到能在接不接，给老不着了，马地上地日下，路不接干了嘛，你那恐怕用过些，不晓得他我农场空中去接看的，滚动几个月些。
9: 这个没去过去瞧，既然给现在你可这消息，我院长交给，既然你黄湖老面转给总记得，你必须送去。周恩来给，既然你我院长交给，我要转你，转达起小马棍的事情。咱们既然了，定做多不提这院长，上山马棍的也难呢，转达起既然没到小马时，
8: 周恩来给谢不提，既然给跟这事情。
9: 我想想嘛，到红车大罗马湖地也买一张，给是地址，你也朋友，人家你电票的。路南了马背胡子南个朋友他会捡起去，陕西路去了，马背管理证给中国捡起去，今天转进赶新集送达，你们这消息。今天这边呢，俺最没说。
10: 但是你去出去下去，啥时间别紧张一点，他可会内部下东西。
11: 我院长叫胡松南给打了交接，恐怕同步接你，关键是你个目光与人力没多少，马对面那么就牵不动啥。你三年个母亲妹妹目光了解俺们都是解决，刚才对了看大主演吧，了解就是。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추즈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데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뭐 대단 소에 한국이 진짜
2: 真书堂, 你这次没级别起过, 真书堂能, 也行于。 정규영기年年在有个座,年创高度片面,一米皮具堂,年年在大卷起着北,年年在有个座,同南南路。年年在给年春期,我不经过米地瓦堂,阳路米道瓦,年岁也不米提拔所里,级别插路的落中了修金提拔马赛,没那么给雷给,女在马路中瓦堂,严格罪,那边插在你后面年个头。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고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네 쿨공탕 레군디 레드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로송 연기 응원과 급격 매배 잠시 유배 미터기 독살 로체기 응원과 급격교 꿀맛이고 각발투 견군추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과 급격바탕 권내 탄외 민급격구 让我告诉你，说句话，让仙女给骗了，得糖用途。

0: kela kun kamsa
1: kun kamsa
0: o kela sen kharshuna
1: sona namsi ye
0: lese kela ni thari le sen na lo la ngazu o tugun ki shokse surba ta ji ge yin ba cha sha na zao chan surba kharshe le sen ding yang zu shokai yong ge yin zan kela ken na zu de ya shokse chue ni mang bu shi ji duan
1: o ba
0: an shokse di yin ba cha sha na kela tugun so wa na lo la ngan zu gu zu ge ke ge le mang ni chi ni na
1: ta shu ge shokse de den zhe ji ge bu du je Shabalije, Shabjaje, Shamonje, Ne Shogokazije.
0: You say, that's another Pudus, no one answer. Pudding when they say in the Shoga, Shoksen, and her mate Miroji Rudwan. That and the Jigay gave in the Zang means Shudwa.
1: Oh, but
0: Zang means Shue, that Pudu dea, Pepeke, Karina.
1: Tavati, Jogi, Dibel, Jogingham, the Wachusingham used one in Nanje, and the star Jugo DJ. Judan Tantan Yamba. 骨头汤是好的这把了好了那面前的是面擦的这些你要做一下哦那面的感应上说是让个日子的被这么这些这么这些哦这么这些的就是的咱们俩都这些人家心里是多的那些家长就比度比度带给度的老家钱这么这些哦这么这些哦明显开始咱们收拾这些啊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나와 겹치시면 아주 별이 멍치게 냄새하시더라도 완전 도도스
1: 도다
0: 다 쇼자대야 쇼고 카즈대야 개바카르이나
1: 어디다 쇼고 쇠고 쇼게자 넘길 자제되네 안드레스 다 민단제 사부 사장 거라 봤다 샤발리르진인데 샤르진이 야 정주바테니 어디 쇼게 쇠고 거라다 도바냐 도바치 띵 민카리 말이군이 지수 주메
0: 안
1: 베티 걸 소소 걸서 이제 랑산 동동 삽고라다 엔데제네 간게 그런 간게 님버시는 게
0: 네세
1: Tomato,
0: 다디나 가스체
1: 알
0: 쇼고체
1: 알
0: 아니 멘드디게체
1: 알
0: 아니 어 님도 지지 당겨지지 봐
1: 알 그도 세고
0: 아니
1: 쇼라 거 밀레리 샬라 람살라 상외
0: 아
1: 네네 제제는데 냐 메간가 녀 버시나
0: 됐어 아니 갤라게 땡큐 소야게 샤팔리
1: 샤발레다 두스바 키에 교제드네 그래다 주실 이게 교신다 키기메 주실 아 소탈레진다 티스티아와고 아니 아즈다 야시장조 거바데네 오토 샤 지제든 쇼게 밀레리셜 람살람사 수기수기제
0: 로빙 수바 다다바 로빙 디임바 차샤나 착시라
1: 사지람바
0: 마오뇨로 수바 장암도 땡기게랑기랑기 자딩예직 돈도 오메 초지 슈크첸비 겹지도게라
1: 자디다 쇼게 남모 십난게 전다고로 세지죠 민양 건주면 줄라 지게한 주메
0: 다 배신스러 시발 지게
1: 배신 쇼게 다 뻗다 다도바 초디 십지 디제
0: 응응
1: 쇼겐 감네나 쇼겐 감 비어스도 바네 강가 사강 강 나제데니 와 우진 야시 코르타
0: 응응
1: 엔도바지 냐 디에도 따초르디 장암세 교셰게 해보 어
0: 교셰게
1: 알 교셰도 쇼딘 디에도 약디데냐 속템지
0: 아 네세 다시나 저 장암디 텐차 쇼르 바라 텐차데 이바 샤샤니 게랑게랑게 칭아이 민스 구이지체 디게야 전문 디스니에치바 디오 디르바글란즈 어 직담 니담 숨담 시와시샤
1: 디르바
0: 타 디르바 이방 아바
1: 이가 아바 셈바 오반 바바 홀
0: 아네 레세 언도 갤라디 어 딩기 갤라게 소야나 로랴디 도 공아
1: 아 저게 어디 장지단다 다 되게 던전 장지단생 아주 비료 원자 표제 공아
0: 표제 공아 어 다디 게랑 게랑 녹네 인자 표제 공 라인
1: 게 심지 없고
0: 알아 너가 표제 공 되게 잡다
1: 야고 봐 인게 오면서 던겨 녹네
0: 어
1: 다 저 표제 공 되게 쇼게 비도 양도 이제 미게 님보다 이제 표제 공만 다 아주 녹도 봐냐 그래 표제 주면 그 순이 소정 내 인데 누가 어떻게
0: 나오는 소녀라.那是嘞是，红嘞，桃园呗，那我这是。我的，光切过。那我这是萝卜的，嗯，加些那那泡菜给插起来是吧？对的不？等给加了给那个蒜蒜泡菜的。泡菜了哈。啊，那是，那小个一般吃啥呢？给那很多切的鱼呢，米色给捏不起来的，色的拉手。你想么？想么？你炸就记得慢炸几节。
1: 什么人家说不说，或者一个小个人家突然拿到个声音，声音就，都把人家说不说看见。那是，
0: 那些人家来给我追学，但这不是钱，俺就没忙钱给念那样的，吃水吗？水要吃。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2: 我咱奶粉
3: 치마가라 白砂糖
2: 치마가라 白砂糖
3: 직탐 이방
2: 직탐 이방
3: 니탐 二磅
2: 니탐 二磅
3: 숨탐 三磅
2: 숨탐 三磅
3: 托吧 杯子
2: 托吧 杯子
3: 匹兔 藏面
2: 匹兔 藏面
3: 除夕 面粉
2: 除夕 面粉
3: 歇哭 肉汤
2: 歇哭 肉汤
3: 擦下 牛肉
2: 擦下 牛肉
3: 广啊, 鸡蛋
2: 广啊, 鸡蛋
3: 门둘, 辣椒酱
2: 门둘, 辣椒酱
3: 酸萝卜, 酸萝卜
2: 酸萝卜, 酸萝卜
3: 虾爬粒, 肉饼子
2: 虾爬粒, 肉饼子
3: 小扣 土豆
2: 小扣 土豆
0: 怎么能给听听里程序上大家学习我那组几名里程能养家节约

히말라야 리규기 룽슈르투 네베 소나 로친 튜베 중부 원초기 하삼 당유슈르 데니 총습 사르바츠 준체 더송와 계산된 진키 곰더블라 데니 메베 규뉴웨 지롱라 송급체 콘제 남바민다오 토니 퍼율레 신자 제베 덤규 랭시유 팅디 영어 변조리 제나 퍼율키 신자 시바 젠비슈규이

0: Nidu, chongzui shuji wanchu, chongzui tui dim kaji ki chenlaan dik jor chakyo chesin yu. Nidon chub dun lor, gomen chongzui yong nebu che chi, ju jin bedun chongzui dunba ni song. Si yung ki mangbin si ju ki mungu dada chongzui dunba ngin ni wo, chongzui nebu pu dun tuan dao dukyo. Wanchu ki lingan jibu ni, bo tuba ni, doyun jakbe par li gyor chakyo te yi. Tadin hongki, 근디디 카와 탐부 마바콩 튀김 죽슈 텐조로 최란직 조르체니 최우 코든투바 체신유
1: 디간 근제르 진도다 야부 영안
2: 시야 야우에라
1: 아 대징디 갈라가샤바 니 영난 레샤
2: 튀가리냐나
1: 아 레냐나도 소요염자
0: 수준티 최국답 제발 네뉴 망부탕 퇴즈링부 폐제디 릭줍체그 지와 오르와타 미신 접속 제 급에 절제당 예뉴니 가디업점례매 검주 최후에 제손 불학병원에 주나 장아르 최후의 두지수 심재훈의 제 급에 쿨부시기 왕자타자 종소티를 직뒤 최후 코드인 제배 남장 등교 제추 我 팅딩키 니로 시립리리 강배 토가로 왜 절신 유업탑 사두 서두 최후의 니외티 군주수 유린기 초지지가 조류

0: 디 촌조 님부 유스듯이 나니 사지 도제기 사지데 미니 네 강부 님부디 머시 콘라 그게 촌조 기데 겹여시 네마 강부 참마 사도 강부 탑자티데 손자 된자 요마레라 미추 냠도 디야기 강부디데시 고려 셴베 간라 차부 법이나 추치제 미조스 촌이 요마시
1: 원추 총수 님부 유사르 규급 Kangbei shiru le lami. Saru doru kengbe neti likab. Kongchung chibe neju mambashi yila hangan tukor.
0: Chundu yamzengi samla chenpo yueza Kangbei toga zeje mi pachu chongwa chigen ta. Chugo pachu chongwa chigen ya dekshi. Nanzu lo nyam cheba mang chewa jenju ni sum re yoshi. Chugo chigra chengyo ngajigoshi.
1: Pudu jikrang topdan le, wangshu lo nyam cho le, ngonur tu ngendri tu ni doa tuba chung yu. Nguyen zin te le, kongi si gyu le lingbu tang, lo sa denbu kum xin jia yu.
0: Chungdu ne, tuan da kari yu bi ne le, ang tang bo zui len jie jie, pang bo zawa ne kye gme, tuan da kari yi ne le, da zui chi deg yu.
1: Pamga kirmi dhubi nyingdub kirni, wanchuk jishu sadyu rung yunni, tsukyu ki liaoni par kyabiyu. Lobzun ki lomni likdub chabatang, shenyu jinzin jo nyamsu nyongji. Kongi mizay nyecay di, payu la kachogu tiwe, dentu songwe. Zongyongi kaatangbu lobzun tunbi cenzay chegu bar kyur.
0: Tangbo, shenyu la rogo samchu, ine jela rung yu lobdi. Jisha Sanki, Pamachili Yubata, Sajadini, Nge Mitoma Utsua Genyowe, Nechishi.
2: Bazang Chie Dendo.
3: Bazang, Dimalo Yangwa Tuyani, Chunza Agen Sori Jili.
2: Aale.
3: Tā pātāng dī yāngwān dī jīpa mā yīyō jē chācē shī lāngyē tē yō dī kēyāng kā sūg nī tē yā tēyāng tō kēyāng tā yō dī chū shīn zā kēyāo.
2: Nyā tā nyō shū mē yā bīyē, dīn chā lē kēyāng nōwa. Tē jē lā zhōng zū nē mī gui chī jē jē, chēngā gui chī jē jē dī sō yā yī.
3: Lō sū tō jē.
2: Tā dī shēk chē bīyī jī kī sō yā mī dī tā
3: mī
1: yāng 고추라 림고 컵갸바네 디체 냠소 파르타 데블레 루티네 로그 냠소 파르 종미 초에 최기 내류 적지 유도죠 콩기사 게츠 추와리 용기유
0: 강엘 차샤비나 강에 마부체죠 내가 슈마타리아 가조세 메바타 망조타 저와 스무 메자 내 카르체네레 카부시라도 한번 미게르 위 인도 드레스 케지 강에 르세체니 케세체
1: 하자. 고면 총주 미추 로예 큐세이라. 원주타 총미추 투모 송교보. 닌다르 데랑 쿠르투 투비. 땡년다 바람테. 하자. 장다 퇴베 인쿠르투. 미추 로수 예웨 내야 무용고 투비. 나르송기 잡지타 무신 통주 메베. 제 총주 겐근타 추구증은 내세나. 클로 장시 장다 퇴베 상암 장마세. 하여 라규기 地塘给送些姜叶，
3: 把塘种的辣椒面里面，得苦油装着可能，清蒸一能炸了，忙着可能给这苦油装着，今天人家出，再出来呢，得哦哦姜可能下呢，要不是下呢，再装着今天呢，米缸缸可能装着挑不当。
1: 米出老爷来了，叫查理呀，王处给儿媳，从最小数月辈，拉出来领了。Sim tia chi.
4: Han di zha di ge chik tang ma. Han di ge ya. Han di ge chik tang ka. Ne su tambo tang ma yong nu nu. Tam zha na ya di chen lo zha.
5: Sim tia ya u kwa.
4: Che zha.
0: Jia shi guo ya zu ti 拉森的呀，松脚前一起不是？拉森提的，俺最提恰恰的。什么不妥啊？啊，啥就先不说咋，今儿个不是大药事。现在拉森的呀，松脚也不前进，啥就没说话，结果就是。拉森去接了，然后东站红的要，路口要接。
1: 拉森当我街上能对啥？咋的个讲解？罗西话就，今天你演个这个意思。明天起，那天天的能连天呢？就从我乡土，让我东哈个路军点呗，去看不见家电搞我都不行。让我东查呢，先到个早位，搜去他们头送呢，七龙查半个几月，七龙铁不等个，天到个东不铁大了，哪样？

고면 총소니 훈룸뇌라 제리주장괴니 긍리죽슈이드 주급 슝람디니 양사르웨 린뎁수 루키주마신도 네바타 서버토제 미시도네 미니도 파르차 젠존디니 양 축잠시글 젠고 카웨 둠비 흥덥니 철주마웨 데론토주 레포롱 세수 차베 토론티 히말라야 후주도 네베 멤버리기 김시기

0: ཁྱི
1: ngil thone banaya di pola tha pala khna ni ki suju ni si si pola gi takwa ni ma gi tam ju sun je kursi nang gap ka ne si ban den du gi ne chu sun nang si le kong gi chao cha ban ni nga re ngwe ne si ji ji ni sa ki
2: yu mu ba ra kho ka be ma
3: ha sa ra ya lao ni ma na ba
2: na ba ba ni ba ni de bu na ra
1: ཁོ་ཅུ ཀོ་ཤིབ་ཅིཡ་ ཁ་རི་ན་སམ་ཅེ ཡམ་ཅེ་གི་གི་ ཐེ་དུ ལོ་ཆོན་ཅུ་སོ་ཛ་ ང་ཆིག་མ་ཤི་ ཛོ ཉེན་གཅེབ་ཡུ་ཛ་ཤི་ ཐོན་ཅི་ཐུབེ་ཅེལ་ ཤི་ནེ་ཐེང་ཅི་ཅིཆུ ཐེང་ཅི་ རིལ་ཛེ་རི་ཛམ་པ་ ཡང་སབ་ཅེ པོ་ལ་ཐ་ པ་ལ་ཁེ ང་ཐ་ཁ་བེ་དམ་ཅེ ཅི་ན་ཅུ ཁེ་སི་ ཅི་ཐ་ཤོ་བི་ན ཡང་ལ་ཡ་སཡུ ཏེ་གི་རི་ཤ་ ཉེ་གང་ངོ་ནེ་ཆེམ་ཤི་ཐ་དུ
4: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Tini kisi jipata chemo la sobe nika chedu nanzu kade joya la peji dami.
3: Cham jinim da nyezun chen. Cham dekzun bala nyezun zaya dana.
2: Dali cham dekzun ma himna bo, binang so so ku charbi jia.
0: Nubu tsiri ni ngane, nyenkan ni gangay che shue di minban. Mebyo gyo nyungwe lambule kongla lodob shikji. 항상 망조기 토르도 미루웬 겐티레 정리기 내게 지구인바 세도초
1: 보라기 바라리아 지제티 보라기 겐티 지부인바 공게 셉시라 키낭시 년외네 차샤네레 타송기 겐티 지부디 녜 차도 법샤삼기 티 나주 쉔게츠 코르크 녜기 겐티시시 게럽소 클릭리 게도요시 지카지리아 제토마시 제장 아주 쉔게츠 마체는 직접 요마시 테마제 겐티디 야쿠지 쿠르고요시 김니 유메타 계급니 중국의 세원능시 안소의 지구시 제장 아주 계급 긴가고 찾아용교야 송교 야구 체제 사지 버티자미야 마쇼 체오시 예리 발라기 대소 제분능시 대소 야구 체주이 중국어 지금 외네 겐티 차도 쿠르고요시 계급기 탄점 서구를 초기 세주 야구대 제시 제장한지 탄점 송제 디지털 행자티 송제 마체는 지금 마시
0: 계산 된진기 미럽 숨기 지슈티 마르베 매지 당자와 레샹키 사고나 송급체 니도 숨로 내티 직주 탄점 냠고로가 응수수 계산 제제니 순냠 되쉐기 비비토 존네 종미 대외 마와 팀장티 괴뇽웨 연부규리 랑초시도 네버지 고르시블랑 아르토 콩남 진미 팀시 숨겐타 니네 능리티 뜻송와이
2: 내마나 미지니네 나탄다나 아미 숨줄학스 항시 돌나 가지고 지내다 추이내다 아 낙세이내다 아 딘졸나 강갈나 아 독세도난 아 제고에 아티제지 레가디 유샤야기나 아 삼로딘제나 코뇽메스 타슈나 아레기다 간소다 아 숙보디나 살라마 제바토나 코라디나 조토바제기스
0: 굴시 제차르제기 대절 하마 테나 루미소 냠도 좀네 고체트 부수 나자차

0: chakcha khor. Shabzhu dokta zhi, nyamdu chukcha thuebe gorshay chab. Shabzhu theli, membari ki rizho la phuwe dyoba yin la. Songyo khen rin nye ki cishwa la dyoba shi kyang yin. Rin nye di nye, rangsa rin yu tu thar shin ge. Nawe sui jun te, hlingja ki chowe chu gyun zin tu. Teni, shi dun kim shi ki mesem guwe dam ju yi.
1: 내견당다 강배 잡게 있는자 아 디신기 망종의 초와 있는자 아 디존나 내만당 자사매 봐 재산 폐계나 숙 전부 지유 봐 아 재산당다 탄산 망조디 있는다 아 진앙 되바당 아 다 대낭 되바
0: 개인기 내부로 온토 남바 사경기 대교 강배 수준 신강의 첩제 타메기 기캄처 신태 목진티 용수도 탄데 조나니 런다타 뮤추 냠도 되베 저양탕 자시 리토사 점니 용라 송교 제베 학삼 까르부타 디긴 덴베 친시 준비 힌자기 뚜슈 멤버지

0: kirakun kamsa.
1: Lakun kamsa kena.
0: Kirak thang thoma nga zui ka chi smo al hinga liga. Kirak ngo zhu du du shi naro na.
1: La la sa kena. Ta nga zu ranji shi na yarga lhama chokbe jinziba zorimbe jinziba chayi kena.
0: Ne
1: te shi de tari te lhama ti na la rangi genpa chi. Che tam nga zu mitang nishu za zhu wuli.
0: Mitang
1: nishu za zhi. Ta lhama ti de shi che tam zorimbe ki.
0: 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天我昨
1: 외산 파 가르쳐서 뭔가 틀려 와 진짜지 예를 가서 민 토야 돼 와 진짜지 로아본도 와 진짜지
0: 아 네 레스 레스로 다 단데 我 주남 베그름 나로 란나즈 트리기 첨난교기 통부대야 차샤는 수고님을 리소스로 와
1: 라지
0: 단난즈 하면 로그란 전에 가르이나
1: 로그란 전에 장가르
0: 장가르
1: 어
0: 다 공부되는 것이 장가르스네야 근데 리콜링
1: 어 장가르스네 다 어
0: 咱们在做这个面包，咱们在做，我做他们的对面是，咱们出差的，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咱们出差
1: 다르고 떼서 가지 말이야.
0: 아, 네.
1: 사람은마 시다 회상으로 주문을 가지지.
0: 주문으로지.
1: 나도 나 책다 치마 갈지부터 룩책이 장가르.
0: 장가르로.
1: 라빌. 아, 차다 떼서 가지 마.
0: 네스레스.
1: 남다이나 떼서 다 통지리.
0: 아, 네.
1: 주문을 와서 다른 길이.
0: 아, 네.
1: 진짜 체주 떼서래. 진짜 그다. 어, 차제다 들어서 그런 중국에 나오면 잡은 잡을 수
0: 있어.
1: 잡은 잡을 수 있어. 알았어, 저 중국에 나와서 찾다 나가서 장가를 찾다 떼었습니다. 아,
0: 배차샤나?
1: 네, 배차샤나. 난주, 원바토도 원배나리, 난주 죽고 집으로 갈라. 원배 창조스 자야. 원배 창조티, 자도 주문가 창조다, 난주 창조 안 떼었습니다.
0: 아, 네스.
1: 这样的 그녀는 먼저 망고지 원아 대난에 레고 가우지 센트데 가우지 다들만이 주디지 다들만에 타서 푸 원이라 다들지 봐 치마 엉아 레고 진짜는 그래서 라면 타서 대 레고도 푸리
0: 네스레세
1: 대레고도 봐 푸네 어 라면 타서 그러고 있는 차바코네 차바티 어 코를 쭈 대 치마 좀 쭈 치마 좀 그것도 샤워 유머 쪽에 뒤 차고 뜬똥 배 차고 뜬데 들어라 속이 맛 코.
0: 아.
1: 대고 뭐지 그런데 대. 어 샤디. 라면 장소 때 미드운데 자주 근데 작고. 샤워 때 먼저도 들어 참고 해야 돼. 제 라면 장소냐. 대 속이 맛 총. 속이 맛 총이 들어라 민다 고래다 다 고래 그 얍체나 라면 장소들이 용체나 다 샤워를
0: 라리를
1: 어떻게지?
0: 낭편도 되는데.
1: 어, 진짜죠.
0: 난 걔네들이야 난 저기 딱 근데 시부래 차트니 나로네 체는 가르침 나니나.
1: 어, 차도 티나 차야티 좀 잡했은 것 저래라.
0: 아,
1: 얍고 다에 대워서 그래.
0: 응응.
1: 어, 들라라 어, 세. 다에 쉬는 다에 생긴 다에 어. 진짜 세 숨어 그래.
0: 세 숨.
1: 뭐야? 다른 계속 그래 나한테 또 파가 돼야 양 다외 태워디 제시 나서 다른 게 제일이
0: 아
1: 네. 아까 난 다른 게 통이
0: 아 네. 다시 제시 심나니라고
1: 나는
0: 나
1: 제시 생길지
0: 등근에 하나 주셔봐 네 잘 냐제 쇼도가 다 대양조 모두도 드시나니 응그르베
1: 나서라 응응 아 근데 대고 누가 인터넷 누가 쓰지래
0: 인데
1: 그걸 다 안들어 제대로서 참 나는데 뭐다 제대로 살로 제일다
0: 아
1: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我们家的就是你咋的？嗯，那是。那最近不拿做呀？六七天的时间呢？
0: 啊，那是，公家的提包住了。嗯嗯。你们俺是住是浙江。嗯嗯。浙江呢，他这边哦，先给房子卡是不是？啊，差不多拿。哦，差不多，差不多，差不多，过得去。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0: 대김동 하비스 도가.
1: 도가.
0: 어어. 그치. 파이다싱. 신변 노부.
1: 小智.
0: 응.
1: 对的.
0: 그치. 인지비스 도 깨그리베.
1: 태웁시다. 야, 좋았습니다. 가셨어.
0: 객심과 주인은 예케나 리드 좋아하고 마시.
1: 저저, 남자 마시시. 또 캐나서야 수의 싱크시. 이내 각슈디. 용료 제시한 것 같습니다.
0: 깨래라, 디디칭아, 나 기숙아 뒤에 가리이나.
1: 흠, 이 제시 대비. 지소다, 지소 냥부디, 조 쌤다 저와도. 제자, 저와 칭님 마시, 그릴린다. 주터비 약쇼디 메마셉시 저 셈부쿠 양샤트시 계신 인다르시 셈부기부제 데비노 이무지 나스데 차초유소
0: 소소 키와인 베스르지
1: 게레라니 마셰바 카리오샤 되다 야 깨뜨샤 고아
0: 씨, 점심은?
1: 인다.
0: 씨.
1: 좋았습니다. 그래도 좋아니지구해.
0: 좋아. 도스. 예배스러 시도
1: 오늘 집에
0: 응응
1: 야쇼 게레라니 셈 너무 좋아 라드다 나와 입주는 좋아하는 시계 니시 제자 지만이 닌다르 나와 입지 거시고해
0: 거시 어
1: 나라니 팀즈 시에다 네
0: 혹시 그녀님 봐
1: 소주와 성화는 여기 배즈미 하시 입지 야 네 배즈 나도 야, 디나 동통.

0: 这
1: 老不起。
0: 哦，主任赢了。拖欠了，拖欠了。
1: 王闯，张不谢呢？你让一句话，把家要回来就。谢谢的，人也越别干了，就是个活动也拖不起来都。你当个篮球四句过些的，年底见你别么多。那英，劝你等个没多，你天了。我过不习不习让给怕亲姐撒边吧吐死呢用的威士忌是吃的
0: 哦这吐死意思朱莉养了给我就把那杀过的生猪了，看到土司前的用过来送给。
1: 听这些皮呢，把那的猪肉羊了肉还有不着。
2: 说的数十个月，王忠给肯猪血吧没虐。
0: 啊，你肯猪血没到了。你那姐说，猪肉羊了个数不长嘛，你我有长月血没到，就是肯血没。
1: 是是是，俺家王闯跟祖先也没得这把事，一起有。
3: 儿子，朱连阳来陪面子个，人贵点真能的。我来去让个，江子公主哪能肯认识？算久了，去让人记，自己包钱，看土家跳的，是吧？
1: 是。
2: 朱妹，朱妹。
1: 是的。
2: 卡了些呢，朱妹。卡早总对姐姐，俺年纪别的吃不习惯些去，俺的亲姐些让不着，姐姐忙了别的，他的技能的俺别的全部到了吧？
1: 罢了，这都收入天文呢，这俺忙是难的，新年光给给钱看个事。
0: 俺见我的就出错难了，内部肯定是那个玉梅，看来给俺一起难的，你工资那就上了不定的路上。主任养了个云寨的规矩，肯几天见过山上的个男的，在这银塔区里。
2: 朱妹，看了些呢，朱妹。
1: 阿吉，巴郎。
2: 杨国素是。
1: 看俺妈贴皮呢，主任养了兔妈着急，没给休息那个人，可没给拿不赢呢。俺就王闯了，怕这休息成嘛呗。
0: 唉。
1: 许三个巴拉光不写的王朝零五年欧元血皮呢粗罗里的东娘年的其他给朋友知道
3: 千三个钱
1: 千三巴拉年前呢其他给朋友的王朝给第一切度你把度住着养了结三个天
3: 阿家穷的叫个切度其他给你们看谢这个人家嘎不免呢嘎不有亏哪能卡到
1: 巴拉阿吉
2: 啊这是这是你亲脚，你亲脚，真是乖。
1: 你把那个俺前妻那个人，
2: 让给孙母说的，俺心虚也。今年杨家女啊，她的俺最爱的，第一个亲对人，接住没得。
0: 哎，来是，把那坐下来。
1: 他这来亲戚，就是说的，去住爹亲了，土姑家的人。你那俺孙那么的，苦头我媳妇的这手脚好嘛哩？现在俺孙几个钱呢？谁给钱都存回来了？干面点呗，钱好谁？赵雷达，张开钱能可值得？赵雷达，啊去！
4: 没收下？
5: 没收下，花销的，给我去。
1: 年前呢，叫人了没三个月，年叫人了两个月才收回的，叫人家哪肯等米多？
5: 这嘛事，三米也不是，不对去了。
1: 我自己打的数学过了，干不起事是呗？
5: 我来的个年年班的多。
1: 还是年年的都是我写，得徐志嘛的呗？喂，啥徐志了？三不小马的？
5: 让咱们这个谁？
1: 看嘛，林姐，吃好多啊！
5: 哼，然后的，苏梅吃不到，空空没事。
3: 가로 직배 기부사디 가시미 총부시 저리다 저라 켈레네 말레네 아니 계지커도 시히
5: 쉬다
3: 니에체는 슈츠스 니에디 라라 참부미도
5: 카리나
3: 네 켈레스와
5: 장가 고든 위베
3: 아야 레미디제베다
5: 제너 아가씨한테 가서 오시
3: 그이
5: 让开
3: 刘小文，让开我这儿搭档停车是不呀？哼，啊，你能够让了，抢不抢没着啊？让他多通话去的，俺屋内上毕竟的线索。嗨，大谈的开开嘛，结果呢，随随便偷些个来着，毕竟也是我的，两个人是没得。嗯，
5: 那这么说呀？让开停车下，用这还来学的，客气。
3: 금세 기계면 가다키라니 사법민도 우체
5: 야, 난 다 가듯이 은희만 삼에 가르쳐도 유샤원 소 까마가디 나를 기억이 되어보지 랑게 잠만 쉬라 제만에 니에 소화 그저스 게마 예라 주도 마시아 시에마 동문에 람비인다 야, 난 다 가듯이 깨스 해봅시다 야, 야, 유샤원
4: 喂呀！我几铺，当然你们可最老有没吧？可对呢，两个钱都钱都是没了啊！让两个钱可就拿老用嘛是呗？拿了嘛路呢，可把酒钱嘛是呗？那还是别亏的，让干罗这个预备来的。干罗这个话先生呢，让俺先交的，保不定这些没，您这路的两个钱就有没，两个可这些没，也让谁的，让两个没对，已经拿罗去啊，可这些呢俺妈先交嘛是呗？
6: 雷达，你上线雨达，大巴是两个姐姐嘛，对不起，叔叔拿水没买几多，俺们让谁给媳妇说啊？让
7: 干着这个月呢，引进拿罗江啊雪啊，快中来雷达，我，喂喂喂，
6: 阿姐，小慧，
7: 看见叔叔。
6: 아자랑게 구리 칼렌로지 레그진도 문두게
3: 디샤세 간에 담니 매치 없이 아니 쪽체도 이 아 쪽에 있는 년도 증명도
6: 니 삼시 두기 나이 자는 시 주저 어찌부든 대체 아디 심구다 제균 체험하이 이내 디미 계기 지동 사와지 아자라 주저 아무는 말이 티주 전에 영 아유
3: 포문아 대비기 샤라 치도 하도
6: 我看忙着，阿姐，伊呢？阿姐那听闻，是个强不媳妇去，阿姐学车特别急了，让个媳妇别的狗子，你母子弄呢，我弄烂么的？
3: 让狗子？曹操爷。 妹妹姐姐，妈也挂着的。出国不远咋？妹妹上我看过没？我说别的吃不是。弟弟曹操爷，做做你，对你小我多大事了不是？啊你妹妹上我讲不是你，别的事情不是？中的，上个过年有几日，杨家让些伢子们洗个浴呗。你是那啥？ 탄더 제촌님한테 루캄기 루긴자 멤버다 조랑기 샘캉 내듯이 체자란 탄더 라스체야기 정다치디 조랑기 샘캉 내듯이 도나십시오다
1: 도제나 괜찮아

0: 야, 샤타인다.
1: 아, 알렸어, 알렸어.
0: 예, 딱다. 보세요,
1: 딱다 말로. 아, 뉴스, 뉴스. 아, 뉴스, 뉴스. 아, 좋지.
0: 야,
1: 니다. 나 채널 예스. 수지, 훨씬 나았어.
0: 로 막고 싶다며, 라디오를 샴 뉴스. 정말사.
1: 나다분도.
0: 가부총에.
1: 어, 가부초.
0: 가부초는 네 향기지 당고.
1: 어, 레다마나. 네 계란 쉬고. 주린하라. 드링아 대용야디.
0: 샹게가 가르베바. 야 너소. 샹게가 쇼레스 베우시.
1: 쇼. 쇼. 쇼. 쇼. 쇼.
0: 유쇼. 네 우주게 뭐요? 도스고 아니 잘 아시미 되고.

0: 같이 해.
1: 잠이 쏘대. 미키야 셈부터. 경매라. 망아. 예 부죠. 부죠. 또. 또다. 미즈마. 어야. 다치스. 사사스. 자에 산자도 나현 지금도 와. 네 톰브르마도. 계시. 잔님 좀 오셔 제발 걸라. 가로 부디 톰비나. 미즈 고스르베야.
0: 말했었어. 깊숑 지바. 밀치도 제가 가지고 오세요.
1: 小智，染个长过血啊！染我那高楼整对不对？
0: 真对不对？哼哼，染米给当当点呢，那么少操蛋心的。给谁写名？嗯，绵阳。
1: 랑쌤 나 가르쌈에 신규이다.
0: 예장시오. 별미 수치게. 제도러 르화마치니 요마시. 이니 제도스니디. 밀러 폭도제히 랑게 신규이베. 가주 고이고 윤네. 티웨 랑리 유주시. 흠.
1: 대조도 말해봐. 기계니 신도 봐.
0: 흠. 신도요.
1: 개비교가 타마 메터 메는시 배명원의 시에나 자동사디 메터 비오마르다
0: 개시딩 서브틴제 수시르다 어 로만 로란 마시 장아이링시
1: 디 겔레라가시
0: 야우쇼쇼다 야우쇼쇼히

0: rāngā chāngu xuā. Rāngu nē kārō chāngdui mūndu guai.
1: Chāngdui mūndu.
0: Rāngmī gī tāktāng dēnā lāmsā sōrdā xīngbī.
1: Gēngsī xēmē?
0: Nē yāng rāngsīm nā kārāsā mē xīngu yu dā.
1: Nye zhang xie wu. Pei mi su qi yin. Zi dou le zhi hua ma qi ni yu ma shi. Yi nian zi dou si ni di. Mi le pok du zhe yi rang yi xing yu wen. Ka cui gui gu yu nian. Ti wei zhang li yu zhu shi.
0: Ti zu de ma li ba gi gai ni xin dou wa.
1: Xin dou yu.
0: Ge bi qiong a ta ma mei te mei wen de shi.
1: 表面我那些呢自动啥的没特别有码的给谁定色不听着碎屑的啊哦罗曼罗兰马西张爱玲谁的给雷拉个谢谢杨武秀秀的杨武秀秀的你也谢兴趣杨龙的杨龙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年兴趣的 기 범디다. 탐디 님도 데모도 예 하시.
0: 아, 대주어신 저 가려져.
1: 되다 되다. 그뒤 뒤고 치네. 유컨 도시히. 샹케브 겨우 잡도 회 아. 샹케 마가 마레 샤히네. 차루리 숨도 회 아. 디밍의 유에브사. 샹케 가수기 남미다. 도움을 주던 도시는 디지기 심망나시.
0: 예전에 디즈랑게 수소시에게 입자. 라탄다 로가 집에 동해든에 타면 도가.
1: 나에 디니 켈리쇼. 나 오늘 가가 집에 동해든에 타 요마시. 니 켈리비히 라켈리 누브두에.
0: 가켈리스.
1: 미망부 이게 야우치를 집 마세. 니 지리 제나. 지동기 톰시 군배 포무티 주 람드위치 얘기 깨자 유배 깨레라레 빙을 지도러 파제 체배 마세 디네소 포무 꼬시에다가 장게 라더금이 두스케 리톱두에
0: 지도 상마 콩룸에 왜 담치지
1: 콩룸에 없어 장게 켈레 문유 마세 시에 뉴미도
0: 가르시에 뉴미도스 예 셰호
1: 谢谢的谢谢的

0: 님아, 老许,
1: 빨라,
0: 로연배,
1: 레이다, 니 지소 라스트 얘기 정다 지로 립시.
0: 아, 당시 나 정다 아주 뒤도, 나 려기 죽인다.
1: 喂喂喂，韩国，韩国，啊，是韩国。
0: 拜拜。
1: 독서시켰는부터 야피
2: 장가르치소
1: 계세무소 구유도스 코히 잘해 가르히
2: 다시 알아 레이다니 뭐 양스 주고 입자
1: 어어
2: 레이다 키팅 저수르지 장지에 요양 가리나 레이다 가르치 와서 구유나
1: 얘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왜 니찰 레이다 경아 지소 라스트 얘기 좀 다 지루치 오시
2: 对不对不对 저 아유
1: 답대보 매번 할 집시 기라 공시에 망잡시 언니 팔러 내 수요 가르 유버 가시오는 샤마시 내게 대러 좋아하는 개미 심스 괴부 유버 기란 게 막히면 마시 멋있네 두균이 나 수요 나가 내 수요 신고시를 하지 그러버
2: 미디야 내로 이거 미쳐 승비
1: 내로 가지.
2: 아, 김도. 김도 니 스키.

0: 동해 남치 겨우 이곳에 많이 없지 계속이야 가도
1: 승마사 승마사 승마사
0: 추수 가져라 또 칼림에 그래 최대의 배수로 시도
1: 나 최여샤 가져가

0: 哎。哈哈哈哈哈。中里达,當上都當上都,東塔我們所見,俺這裡才了個表示你一下,你提出時間,俺這個事情。這個。這裡,這拉芒古斯古多。丁三木小郎個粉絲個古籍。卻三件的古多啊。他的是他下個忙啊。莫對聽這是過呢,這這從卡起做出啊。對的。你所什麼寫寫,小郎一過的卡西斯。落了。
1: 춘진 모차르 힙송에 카르텔홍에 도회날 구치캬모 균네체 뚜농 당시
0: 어제 저디 지동년아 말베
2: 완전 띵한 총디 아자 중요하기 때문에나기 땜첨력이 범위 명마르베
0: 제모소 양조라 표면 묘교진 중수
2: 샤크 좀 좀 가시여유 하토네 리제유베 표면 나슈시리 무슨에 냥아디 범디 지어 마시 추제 딘제스키제 녀가치는 나는 어르사바
0: 말이 뭐라게 쫄 갑치네 상을 계셔야 갈도
3: 지자 희랑이네 겐레랑아 주유 니디엔 손사 핑범드 되게 갑치야 봐 균대서 봐 마세 디고르 내주든지 런유 여서 봐 아 이네 다리 이게 되나 범드 페이지 14고셔샤 익수대 약스티샤
2: 오지, 조레다, 알레구다. 인부디 체딘주, 뇨메소딘제 요르다. 조랑치도 정식에 과치유.
1: 아, 용젠도 삼다니 자십시 어인승비.
3: 다기라니, 참을 시기 조시.

0: No, no. Ya la be. Ma shu da. Nga ran tun da shi wi.
1: Jin bu de lue lue jie da ju mi du.
0: Nia ran ge chu lue bu kuo chu. Ran chi ya ju. Lei da da ran a jiao tun da yin.
1: 군이로 된다 가려 유부.
0: 레다게 랑 아자라 갑치고 유베스로 심은 누구에?
1: 아샹라. 키란 딘데 숨불라. 저 레다 미 야고 싶두고. 라게 유베 간라. 윤데 여리.
0: 야고 딘데라다 아유.
1: 오네 쳔나. 저 레다 녜 아자기 켜고 쳔나 야고 시험 봐. 저다 아자 참부스도.
0: 가리데르 참부도.
1: 근지데르 참부도. 레가 다 롭스 겸죠 지저기 네버 로다 넘버 그 지텔의 세우민도 예전 참부스도
0: 장게 괜찮다 드시기 장아 아자 두균 저와치세 미크제제 레다 두균 저와치세 미크제제 군이 사부가 봐요레
1: 키란다 레이다 토글루도다 진조인 송고 말베 키란게 돈도 딘제 송제 괜찮아
0: 괜찮아 카르도 Chokwe Chowa da Kimsa Tunda Lo Haji Leida La Rang Aja da Chowa Jir Chugi
2: Tugyang Namche Namo Chudu Kamsa Nga Leida Yi Kare Leze Di Zodun Ni Chariyan Da Zidong Yi
0: Leida. Leida. Leida.
3: Guangbuzhu,
4: ni gan zu qie bei. Guangbuzhu, Guangbuzhu.
3: Zhang Xiqun, guang de xiqun bei a.
4: Ni de bei.
0: 前的人他能解除他过这个情绪啊你也对没你也对没你也解除过这个情绪啊我没啥事然后两个写的看起这些钱引进顶这些活动让给辛苦一遍给新民现在给新民呢然后把这年不用不行做些学弟我就拿着给你们我的这些事让给下这边的学弟答应的可就没有卡西我的你也过得起给死你也点的着了这些钱还是有不着我能也让求然后过过岁岁节节出看那卡几个月我不骂过月了吧你
3: 给了咱们点个那手，米弟，这次看了过得起。这次看了，过嘛过去。啦，妈，你可要去？让
0: 给公主们去去给。让，爹，爹爹，可真求不行。看来你咕噜马下啊，跟着啦，俺就来咱那点去呗。先看这边看我是，爹爹下来咕噜马是，欧许啦你，俺就给来了个差不多东西。爹爹那是马是，爹爹可真求不行，咕噜马下啊，咕噜下马那啊，跟着啦，爹许的。你也过得起给是。
3: 你也过得起吧，下下呢？毛都记得得你可要的。啥说俗语啊？
0: 说俗语？说毛都是俗语啊？我那让全面面向一边。大大的，卡桑尼老板拿了，让了水果天气结尾。大大，特里好许多钱，你也让个三百二十几万。他的让给三百二十的是呢？钱就够不？让些啥不？是不是多钱也给？哪是卡松破下？
3: 啥是不是意思？我对啊，钱不够就让些。
0: 让个说不得的就对的，卡不出路个包都让谁？燕城啦，燕城啦，李姐，我做主都，那是天子姐燕城啦，要不要让我做个？啥意思？啥意思？就算忙说多啊，忙什么就那，你们搞多么多啊？啥是就算？就算他们这些，就算忙说呢，那不对过给。老子，欧啦，八年前个也太么多，我雷达生意，说些呢用嘛是？
2: 哦，当时年年数写的，天天写呢。嗯，你让他们快速写着。小张，他的写的，今晚呢，整个一个那最拉比呢。哟。 老许，让个下用吧。
0: 让咱聊到去。
2: 哦，对的，对的。在哪里？
0: 让个李在的呢？您这过两下，明了我就讲钱嘛对，让罗群军嘛这，投资有的，搞罗钱上当呢，嘛这边。
2: 是是是是，老许让个下当是。让什么叫钱呢？
0: 你是呢？投资投资姐，搞啰嗦。大半我就收着了，这么多阿斯给。哦，听这着，今早来这的，让我们躺起不起个月吧，年薪个月。一年中国随军大钱，泡沫平嘴搞啰面呢，只有些啥钱要买着。接了收着的，杨大林起了，起了钱呢，明天你不收着。让一跟这些呢，常见面的送葬，你也让了三四个月。아다그이중인다딱다리생인년제나주슈지라제소라스토야기로부침먹어디쇠디나바부지게침모도문도바이바이

아우 슈라 티에스게 아글라코 저 접스도 나 도보다가 다시 하죠라 괜찮도 가로치고 요르베스기 니에 대사죠 페지 가로치고 이베스르스도 시에비

0: 랑게 하창고 지미도 년체 천세 토고 디큐는 용마리 야 아시 둘라 하나서
1: 갈치에서 에 레게가 눈추쇼니 더 동아게치
0: 어 뭐 뭐 집 개미도 가
1: 나도디 이거 앙시부 배주단 하지가
0: 냄준에 앙시부 배주단 거
1: 더 더 지세 개 과치 내내 큐니 미도 이지 이거 앙시부 총디 배주단 휴
0: 이네
1: 이네 가시 우치를 칼릴로 냐임베
0: 아 용아 용아 용아
1: 다예 갈도 고여베 레그디 호체치
2: 저 계세 무슨 거야
0: 다예 갈도 아 고여베 레그디 호체
3: 로용베
1: 응응
3: 슈지, 네 슈다, 슈다. 드리네 지, 바베랑라 아라초다야 조후치니 제시라 수도시기.
1: 칼라나 루얘기 아샤. 기라게 니치소 라스토예시에 야니 예치리 칼라르 지제세 교시에.
3: 아치. 아라도스 콩키보다 나르부순자 디도 개엄하지. 랑 제시라 수도야 편도오지. 야, 니엘라. 쇼스도다.
1: 도시가 조시.
3: 아라게 폴 뇌프수자. 니얼 쇼도스도나 템부요지. 이다.
1: 디 코페도스시. 코페도스모도 아라도노 과용시.
3: 동료게 졸균 경마지. 이다.
1: 부구세미스로 진제 기란세나시.

0: 아지 초야도 아 초야가 빼리샤
1: 들라 나래 초마소 내가 돌세 마셔다 계란꿀로 마셔 아 결코 등기 아 헤 두리야라
2: 계주인의 쉐다
1: 아 나이키랑라

0: 你们可是真的送的水的用啊卡巴给我去啊拜拜我比你们的其他可能啊皮吧爸爸让苏卡用的加拉蒙古切尔三处那里的卡拉斯还是你他当然接受拉斯托亚克特克苏扎七十三位呢女的你来卡拉拿了啥托一年啊大雷达年雷达卡巴给姐连写啥说的我念了我念连这
1: 哦嗯你就先不拉斯卡拉索嗯主人要那个提灵啊塞杰让巴拉给毒气塞给吞大地那个就可以没给吃送给毒气卡拉毒气送过去那听着吗卡
2: 都是些什么的卡索的老黑这边你什么时候看看杨卡的那些王闯主人杨那些啥那些什么能对但你别说别说你最低差不多都是这样多少我那差不多不是这样的当然来的套了靠个熟的
1: 他都啊你要是还是输在了王闯俺们这么去啊俺们这么去啊你来打劫的啊巴拉车还是不用的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독시스 같이 쓰리나 봐라 수익 봐서도 치시스나 줘
2: 감사 키랑게 균세세바 티탄데 균신베 가시자

0: 아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 마 땅아 란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빨아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지 니진 한체웨 레기 지니라 나를 철도 학도 저웨 파문이 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를 고수로 딱 재난다 뒤지 강도 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수디

0: 아라디 짱무다 캄탕부 더더 치메심부시도 폐지 니도 중일류 아라시샤
1: 원고포다 뭐지 작전나라 님도 답지 주위너 타모데 군이 찍그지 이내 올린스 찍마지 올린스아디 인지 펜즈 롤치 무거리 롤머치 니보샤나 펜즈 촉도 기구지 계속이란 게 급제 카마체나 군조 직시시부터 찍그다
0: 뭐지 섭집 디제요트베
1: 올린스아디 차 찍베시고 키란 게 인지 고조 루즈나라 산소그리 빨리 게 쓰네 찍그리 이거 되오리 자게 레신교 찍그리 고조 소소 창다 칸고치 손나토나 신이 차지 도체 공다 공니지 접지사 장도 접시라 허리 인지 습서 지우리 로다 로사브 샤즈라 인지 뭐가 그렇게 우리
0: 구쇼시라
1: 라
0: 키라 처리 심주 나니스바르
1: 아 예 시다 어우디엔소 가로아드
0: 키라 타데 카가 나브시 야나
1: 아 샤라이 사데메 니에 산다 로시에 공 쳐브리
0: 아레
1: 어울렌소 가로임도 스킨 좀 하지 군이 차티게 해주고 세가리 편주 참으실 하지지 제시 디나네 직 10이나 셰다디 세대 가로 큰 세마지
0: 기라디 갈수 곳이
1: 가리 갈수 곳이스 계속매 아자라그니 저리고 제도 지기 세다 어
0: 디체오 곳은 곳이베 기라 산도 세는 뒤면은 니제 차도로 토고이제 간다가
1: 되게도 요 맞지 키랑아 저 처리 심주 갈 토게 지나 나나서 지주비지 샤라소 조리
0: 시 카리시스 좀 뒤티제 마토뉴에메 마시부시는 속살링 레브시 삼바 요부사시

0: ཁྱེད རང གི ཚོང གོ ཁྲིན ཡིན རིས ཉེ ཆེ ནང ཕེ མ ཆེ
1: ཅིག ཡེ ཉེ གོང ཟོ ཅེ ཅེ ལེན ཟོ གི གོ ཤེ བེ ག ཡེ
0: ཉེ ཆེ ནང གོ ཤེ བ ཅེ ཅེ ལེན ཟོ གི གོ ཁྲིན ཅེ སུ ན ཅེ གོ ཟོ ཉེ སིང ལ ནང གོ ཡེ བེ
1: ང ཟོ ཐུ མོ ཅེ ཅེ མེ བ ཉེ ཤེ ད ཁར ཤེ ཡོ རེ
2: ཁམས་ཨ ཁྱེད གི གོ ཇུ མ ར
1: Gunzhu arat kagi na, ngai ka nungi.
2: Les, toz shuro na.
1: Kini de karchi ga yomba?
0: Kalasa ga yombi.
1: Lekme na, nimdo kalasa ya kari na.
0: Kalasa ya tuzi ulo kalama sen karchi ushe. Kira chundu me na, nye lo te na.
1: Nimshi ringa, ngai kalame, tochu.
3: 我是你们都杀的呀说的呀这大怎么能做给我的让给卡学起来啊说的嗯让你说的啊啊你看啥给他去喂叫雷达那是那是给我楼下的小文都快给你出过一次给可是 용아, 니 남자 용고.
0: 같이 있어.
3: 중래 가는 내수 더 살아. 괜난이 취해.
0: 저거 거도 왜? 니 자님도 용.
1: 미쓰 내가, 라 티주체 가도. 내다 수수 타지 이리. 딜은 아니 사도. 세대가 졸라 죽었다.
3: 제. 니가 사. 나를 둔다 다시 두 봐. 라디 좁아져. 죽는다.
1: 세 티브 잘 시작. 니 할락 제일 교.

0: 알아시부도
1: 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小文，
0: 편의 친구미도 가슴 못해지 축하는 어디에 아시기
1: 나 그 대신 내 자신을 앞에 시험에 들겨다 먹기 또 준비다가 남산을 시켜이 남다이게 이 가스래야 자 쌤도 쓰린다 더 겨우도 좀 봤다 야 겨우 소식
0: 자신 없지 내 대박 가서 오시에 이 하래야 가서 오시에 자신 없지 이거 로마야 쌤도 야 더 땅이 오마시베 총내 다부도 파무다 겔라게 룹초네 룹지 룹지네 토리 룹지 토리 룹지네 룹지 룹지 치수 가리네 요래 숨구지 이네가 당근 룹지 대부이 가야 가부치네다 나와 다니비도 이제 더 같이 이네 폐가 도제 아가네 미세메
1: 다다 카제 로소다 랑세메나라 베드 미디 주고지 샘도슬렘다 지셴나 랑케 소소 미디다 삼 매부디 시그지
2: 지지지지
0: 계속 가시고요 쌤 나왔다 내내 날라 빈디 못오메
1: 쟤는 처음 처음 처음 쏟아 미디 창문신 그지 쟤는 처음 씨 처음 씨 하시다 하시다 내 입각 맞두다 하시다 씨 하시다 라쥬쇼 아 라쥬쇼 지동 치도 지금 처음 쥬다 다주아 오 나도 가와 기쉬 랑가 남사 교수 상반에 치아 니네 가로 부대 구시 아니 두사 다지 부디 샤워그 두사 친지 뿌시 반도 갑시
3: 아자 니에 단다 아자라 원에 야깁자 아자라 수그를 구시부티기리 로디브시 니에 단게 주지디 빨리 야구시기이다 니에 더 도도스네 바르드 테르다비 마제 아자라 제세지 잉지르드기
1: 아자 샤워 나 삼이 역동라 근데 섬니에바 계시 도니에 살 더비이너 아니 제자 삼시 하처리 제자 니에러 도살 마티브시 혹시 라보도스키야 게임게 기네 로녀나 처분능시
0: 샤닌다 슈슈님도 대함도 싱메바 예시술로 너도 그 민두고
1: 요샤와 나 닝고 하라이 마세 봐 사티부도 용비 라가 계속 야스샘 두고
0: 샤고네 가심제 시제 초 용비
1: 예 좀 야호 라 보면 역시리 라를 가보신 예지 유고응예시 또다 제부 가쯤에도 더도 미시시게 와즈치 같이 저도 루즈 체제 양압 가쯤에도 샤워 가로직 베급라 소소 쯔니 치가 쪽시 소소랑기 라니 띠제 덤지 쪽시 랑게 수소의 류던디 수라 로보치래 간다 랑게 류도 마셰 베시고 니무지 랑게 가베 미디 랑게 세브신제 랑라 진지 치가 용구지
4: 这是他们的妻子刘东的妻子那么这么多刘东的妻子刘东的妻子那么心大姐你也这么要我可若大吹吧我可猜呀谁几天地道了没讲不肯这句呢这都能打了没记不起来 아라즈니 기오펴샤다시 지동사디 예니 근제지메 고츠비나 아라즈 앞서시 고마츠비네 아라즈디게 샤샤지 초드게 규리 용도베
0: 저레다 메친 아님도 샤라샤 되게
3: 나 되비
0: 저 잘해야겠지
4: ཉེ རང ཡོང མ་ཅེན་ སུ་ཡོག་ཅིག་རེ་ཨ་ ཅིག་ཅིག་ ད་ཅིན་མ་ཤ་ཏ་ 让心情愉悦。
2: 记得托拉乔勒亚卡梅，乔伊贝。
1: 他们打。来，继续。
3: 哟，卓，
1: 来，继续，卓。

0: 갈 시에 오래.
1: 닌제 양로 청소.
0: 딘제라 시럽.
2: 딘제라 신고 주. 제시리조 운조는 거 없어?
0: 아, 빨라. 남자만아. 레스. 챕슈다. 챕슈다.
3: 난 남자분도. 아. 남자 같이 오래.
2: 别撒那么些。 你偶逢了些把皮皮，况且，眼前其他了我最接不提做，其他眼，接下来做哪里学我的松多，眼前也我看你那么多，
4: 儿子，阿香啦，有种不等这钱呢，眼前也我钱那么呗，
2: 其他你真就够了，其他眼，托你是哪里？

지도 써야 돼. 수수 당신 씨 올수기. 간달도 마치 배시고 님지랑 갑시 님이디 천하도 올사. 다그리 녀뢰도 직매. 녀가래 안치 세제. 뭐랄 갑시라 유치 주네. 샘부터 속고도 시기.

0: 자, 내쉬다 내쉬다 쉬다 쉬다
1: 같이 가
0: 쉬 되다 되다 내 아자랑 계속 쳐야유 오늘 깨끗이 쉬면
1: 아, 더다 가르쉬 교수다
0: 내 아자랑 치우 아자랑 다 레이다 연이 좋아 가래
1: 나 다 레이다 애 간이 좋아 쉬 같이 써
0: 아자랑 게 레이다로 믹스에 그 손난딘데 또 쉬면 누구에
1: 민두 나 다 레이다 제 땅이 간이 쉬쉬 같이 써 같이 쉬쉬
0: 쟤는 용아 내 쟤는 아자란 다 레이다 좋아서 부치기 민두
1: 같이 써 언니 딱다 되면 되고
0: 내 쟤는 아자란에게 숨을 들이샤 아자란 다 레이다 산산이 딱바니 뭐 대비는 아자란에게 삼을 큰 좀은 좀 하고 없다 미주 초 지동 레이 마리스케 렌토 부도에 是吧? 나도 개민도 내 쟤는 간이다 뒤부치야 돼 뭐 뒤부케 말이 이내 아샬라게 딘제 공고 말이 콩게 아자란다 레이다 가부치고 오래 공고리 아자란 삼돈다 딘제 체비는 콩은 닌제 체야 삼는 가봐요래 是吧?
1: 주무장게 망부하고 도와 세와 경제도
0: 제자 아자란 삼는 야오제동 바이바이
1: 나스녀
0: 신스

0: 너고 고쳐 봐야. 어야. 오늘 전에 나랑 같이 교육 취했어. 용서 용서. 진짜 얘 가로챘니 용도 왜? 런다 동네 키랑학 나니 십제 더 하실 주기 나와 매배가 나 상하고 나 십시에 줘
1: 라할 치휘 소시고 대지로 할 교휘
0: 네 예승매 라루부터 뺄라 보여 자자
1: 나 맨은 용하 심히 저 통야 저
0: 你让了精明的演员，多
1: 谢。都是你先休息，还让宋宇坐。
0: 爷爷。
2: 不是，把老罗别呗。
3: 阿香啦。
4: 这么行不了，爹爹让阿姐给宋宇坐。
3: 爸啦，阿姐给这里叫了一单了，看他等的意思的。
0: 老许，老远呗，他菜地来没？俺咱差不多。
4: 可你的那把雷达卡拉斯个接待也看吧。
1: 俺今早拉斯土爷爷将大石头接不是不？人家三年看他耽误了皮，给俺那水井被抽没收。三年俺上海了中国学长，替你接待皮，咱们你们都看他三皮那中国是不？给俺就我姑爹去，来是来是，晓得。
2: 罢了，今天到此结束。
0: 再就学的轻松啊，伢些浪子用贵多。
3: Kalle
0: kas. Ke çıkmarta.
1: Gongbu hatsi ne hyu. Tiri gi zum di. Likchu chu mus we.
3: A sha la kira ya sim shu cha ji. Kun kyo kyo shi na ni lo bi be la.
5: 年代前年这些的当时，大四年这些的当时，不是那样子，我们忙活这不是不？要在年代哪能看到？
3: 茄子，
4: 卡拉索达，卡拉索。
1: 茄子，茄子。
0: 哈，既然是这个，老许个什么，可能性格蛮多。老许个，既然是这个了，什么这些的东西，就没打黄床，给你感觉不是靠谱。诺诺。让你带着尿素组织嘛，对不起，给我是卡罗斯。小智，让一记不行。既然送给屯大特区群众了，俺的老许个新年老代表俺的，就是屯大几个是。
6: 嗯，这个我呢真不现实。嗯，罢了，我到微微个年把度别追求伊。嗯，
3: 就是多呀多，杨啊。阿家穷爱吃的，阿家给吃不着，顶着咸味呢。我也接咸盐，我去阿拉给吃不着，谈得挺最短了，开两脚，我眼巴土，女婿有个短节，干老师的，伢们过能伢们有，熟姐过能熟姐有不，云顶过能云顶有不，我过能我有不，开着过能开着有白，买不着的是咸盐，跟着到。
1: 用啊用啊，
4: 顶着咸的要多。
1: 用啊，谢了，去的。
3: 阿香啦，去咱干部所那个最新个月，去咱土宅吃雪的，阿姐干部的，阿姐，
1: 啊，
3: 阿香啦，这些明白？
1: 你去咱开里去，他这个上海了，阿扎朝代个铁砖来做个，一脚打差损了，从洛阳街南店阿南，阿是岁岁年头上打去。
4: 我那里边。
1: 我那英国球，一年去两届，我腿最多是这说呢。
4: 今年三批土吧，听我主二翁听他的见别，让三口洋洋姐念书去结婚来着。一年让谁不证明？我又到屯边，
1: 소아사업시계고형이지신수게신수아제나티리유베미상면니에셰베게시과부르바키라중아뻥미시로딱다레이다레데요시창명아뻥미시오르다소수시엔시에브리레이다치야카르도레이다키라기탑조시라니에간니야오르바라게뻥미시엔낭다요마시니에조부레이다
7: 군디 그저 조고 잡래.
5: 아 고마죠.
0: 아 대대 인과죠. 조고 제도 가리네 채워서 봐.
3: 아샬라 레이다게 딘제셰두 아자 군이 발언해 주요를 더 보는 거 말봐.
4: 디안시에 주디 그 말이.
3: 아. 장계 직슈다. 니 아샬라 토르 대용 그리.
0: 쉐세 쉐와 치르베야
3: 조레다
0: 아니 라자기 딤테아라 동야 고데
5: 디셰바 카로제 시용마시 시바 아자르 가브니오마시

0: 你对我这几年来过年来着也成语了看啥看啥你可多着啊学苏语对的拉着那迷蒙古送子啊看才能过的让给托去管俺可多语那年你个七里心就写搞不起来语居然估计七里心就写催得几个月子 클릭클릭제 지르친제 가로채아프다
1: 오글라 소토가 며시
0: 용아 어 걔나 또 쇼로나 나 퇴다시 다시 또 쇼아
1: 딘제 격다시 마시베 니제 뒤지 체무딘제 양야 공부시 능미베
0: 나서 소로르퍼베 가로스토자 기초 갸세 차와라 숨숨메
1: 마시 걔나 양야 공부시 나다 니제 뒤지 체무딘제 하루후리 뒤제는 요 마시
0: 녜체나 계속 가서 차와게 냥무도 술로고기
1: 라 무일로라
0: 다그지 나래로 집은 나래 세비 계속 가서 차와게 무도 술로 말베
1: 공라 공세 대비 요시 미양가 제 요시 대 무일로에 요 말다 만주기라 토르 집은 세토 비체죠
0: 로르 집은 나래 세비 계속 가서 차와게 세메바 제사 계속 남무도 로 말베
1: 디테만 난다 그냥 게가 가고 수 있는 거 요시보 나 그냥 게 무일로 유수는 니에 다와디 중제 나
0: 가고 동아 마치군이 죽 죽지. 랑강에 새로 씨.
1: 그래서난다. 물로고 유스무스는 그때 다녀지 봐.
0: 녀랑 계속 하고 싶어. 작전기 조금 벌레다. 녀 부서비.
1: 라. 저한테 제 요스베.
0: 녀 보면 레다. 주저 총주는 힘들지.
1: 아, 네. 뒤에 힘없이 녀 고생 되셔. 네.
0: 다들 로신 좀 말이라. 가로 요 말이. 세상에 총민디 부대 교제. 계속 가서 차외 부대 가로 세로 뒤에 전에 온 거에
1: 어디
0: 바베 민기 표민 교바 뒤순에 게 아유
1: 게요 마시 게요 마시 게요 마시 니 람사 제시 교제 람사 좀 드세요
0: 뒤순에 게면 어 투주 탐지제
1: 레스
0: 부디 로 치부 세로
1: 레스
0: 나도 능사마 부디 심제 시카
1: 레스 쟤는 오글라 물러고 치마시발
0: 용아
1: 쟤는 계란 터져 다시 오지
0: 쟤는 강교 새로지나
1: 터져나 오글라 계란 드려 양을러 터져나
0: 강교 새로지 아
1: 낭다 먹어 돌댐나 레스 오글라 쉬고
0: 쉬다
2: 같이 재밀러 마 장 가로지 수규 다시 해라시
0: 로보트베 내주 자 자꾸 조사 텁시 매봐 계란에 가로 인구 남고 계수 계란 실하시 여기
2: 수라다 가라서 있어도
0: 단내내 주디 툴 마셔로 보고 고호든 거 요로
2: 고호든 거 유에 미라 체딘 조 니 규무시라 유 치주네 양아도 제가 집에 모도 퇴응을 더 미신다 춘지 체니 추록베 심캄디 대부국지 치워시 타무디 수수 교초의 미유디 좀 예시

0: 미 창마 수소왕외 낙제쇼리 지체나 간주 피게 중요마시 이내디 튜남야 피게 여시 카르쇼 노외미 카르쇼 노시 톡제 제베미 양갸 토시시 허시 타치 니엔가모 칩시 村上 春树기 좀제 된다고
1: 나 잘해 주비야
0: 저래다 따워나 이거디 수치메다 미디 근제 쉬메 얌생금도에
1: 장가 진짜 시야자 망원네
0: 켄츠 게브 효디엘라 계신님 벌 시에다가 고거 티그지 저라 이거치님 미디 까먹송아
1: 분유가 이거진이 치바 녀스나 부셔 없어 가스려 오늘 중고 분유가 이거치님 망고 요시 녀 사마 갑쳐 오래
2: 자 녀 저라라 잘하시 된고 네
1: 接着预备了在做酒吧雷大概查到头了念这学生透过青年朋友们忙着被禁忌这次出来说不定做对了大爷呢搞到休息你的话朋友们这边也不能这没不休息
2: 빠르게
1: 줘.
2: 용아, 줘.
1: 줘.

0: 토제나 토지 드리굴레 가수 제마 배야기 좋아이다 토제나
1: 씨 길레라 길레라 문에 공모츠 카리스나 키라 장세민의 수자 토구치네 미시라도 세상아 지 티지 기르고 페세제 미치도 나니 키란다 참마카시다 부힐 씨다 참물로 아자라기 좋아다 체피다
2: 주소 좀 리다 닌제 지지가 타고 쳐르베
1: 디인 거셔 레체나르 밀르니 저로체
3: 다치디 수수 미세디시 뒤쇼치 미부시
0: 하세 디 하시도가
1: 도가 나 샤키 타시다
0: 주유 참교
1: 제자
0: 주시 다이 또 고베 수수레 지슈 교 교시
1: 하지 마시 하지 겔레라 겔레라
0: 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你来吗
4: 是你不是没事呢空人鬼且菜念的这是呗看他做叫尊贤们着
0: 切咱可去你也想不着这大年天早是多
4: 陪妹子托牛一杯苏苏约亚个切毒跟这个陈妹子见面着
5: 你差不多啊
4: 这里的我们这么去啊假如我那移民我就确定是点的大事
0: 跟这次

0: 人中的团结是团结前年团结的行政团团结的中央开了这一年度连续天的团结的前年六千六名空军官员能不想被捕了人中的一个比例的增面天气中央是当年十对出团龙落参与这一团伙的连接体遇到空白动物为国内三百来九万七百多了人员中的留在整座各继续把团每日给所有留在整座各处别常在整座国处把团但在给整座南站松竹这个国了全球人类就在推荐各松别听着下注他们整座就这个国了
1: 什么人给公共啥
2: 公共啥
1: 迪卡尔票开松花车了没听见那天的偏向三个人站四八各四修
2: 这是你票的处别在你去处合他现在给别在国三你们谁什么能团协助他们是了呢
1: 连续天内票价且交关的单位，让全国团结协团结且把特别重点开清开拆洗一。因为了呢，票价申请他重开中央起来解决。连续天内票价且的票价六千六团别碰对文具图具冷不相遇了。平均别人他中两这些七百处，每日团结开每多日都写不签约。
0: 江苏龙城年镇错别总镇吧，提前错没有，连夜看不上。但是我来个七岁托干时可你我来了这些算不是年半的南极总当街被泡沫空呢差不多内容为地震错不一把他罗谢空连续天内票价七八九江苏龙城年镇错过了连续图不是地震错没连接看不上空也上得他没让我泡沫没到这些算不是江苏如地震错没了来了去透过了七八七个月了县运图上得我县内第一点别清晰性别连续的国国节气每日团结起登局参与第前我们连续参谋也不远票据选举处连续天内票据的七百七块收年七几年了到我的用于如何越界损失总之连续突破前的体位加七位增命了靠窗内你们票送错别错话三百了什么书第前聪明用话题总能够以六千六段别推梦起当过了求情月当当你拉着呀罗建团别推荐出来别别配角的行前团重建的卡给列队入阿去国国的腾增前的查到团成名的列队的电报团其中两名多娃查到内两名多娃所以其他不接内女婿有个配角罗曼中起的连续突破前的列队体位气味托具突破了团建就行是每日为空如果重建的图湖北配角列队入阿去内地南为连续天内配角的气味其中两名多为独做错把团湖北省前黄氏重建的几克勒交接机人类苏军团城镇参赛从中协助所提供的连年十几层扩段前的后给罗马措罗连续天内入局的前约是两个最高年终期连年忙不多人力及落了破别两个是人与日外月结束是两个最高准备年落了破别公司提湖北金标城镇参赛参与公司营三月文书我这独立结尾用完营中介入连续通年人家以军当介入东土局日为月结束时连续天年票价七百的开七十年内了批驳团破了批驳托局提示湖北黄石重建的困难落线难全六个重建的土连续天期票价两年松动了扩段签约六个的卡带入局的期间湖北团湖南安徽所行前期落到了云南间的连续天年票价的七百七百两名多为独做天开线年入团两年扩段签上七几名第六道准备得意图长南总给看你别落进落段把你去这边连续配角的团建散步的点点湖南株洲如具体连续几名在团这么撒吧国处于谁如果重建的民宿团共团制作给送去当局书记张超仪促进南北连续几电话前的扩展用其三段马拉对托三年级他另外几开了几届以几对独立那么三对前年配角的期间行前松土促进南北连续电视将要准约按此切镇这对面部所及各级的成年罗团别桂南切镇最新作业罗列的中介的连续级别配角连年这些扩段级别能也是有钱啊罗建罗马的卡超过月结算不是提高了连年扩段级别配角的行前卡级期若然级别团你这些运营送这些年罗建罗团别的命的连续列队女把托了东为吃住避雨江苏行前南京重建的起千万人中的罗马措罗跟上没多些借别连续列队及民生重大的其实是作业在内重大的他列给文中列队数这届季度职位罗马措通队切中主角他到我的军队卷当切中主角界了偏多清不雨美洲空港的总给许诺团出此令民生重大的其实提卡堂为罗马营 통도 배신 삼로로 주도 TV 정도로 대규 공파유도 로니 레드 집에 심슈피유 다섯 종류의 매주 공간의 종 개선 매도 시에 집에 로진 레드 토담 체육 공사의 경고로와 뒤집 세링키 미세 정도로 치린 겐라기 레베 시제소기 만주 로고 치에소 파유도 로지 람센 레드 집에인 원소라더 체지 시내 시마시타 주마준 하고고 도제소시 kele denpyo chwe peke chenpe tunchub tsirinki tenga leishu mhatub kongki kato majeba la rengwe ngang lobjian lobtunba mangbo tsokpe nang chukdi chachu ngwe ki thonne kensang medo xie chibe chongdara zinze sojo nao wara chen jie yu la leishu tenne pyogyor chibe zesim gyun tuyobara che yu sargobe kele ki ming la kensang medo xie daktun kang yin xie cheba la tunchub tsirinki ngen sambara tini tongmen samtun xie ta chenzor ki simba xie shi 간주 개선 매도신 강정 사토로 차치메레 셰토바 지규 인시 소비시 장송 진진기 표결 레지 봐 다섯 총기를 미지주기 주전 쉬운 봐 리안난키 나중에 링 간주 레네 옹베 지수 제로 단네 뷰레기 레네 고든 제디 총무 진기 레슈 티에네 표결 지기 제로 동주타 제뉴 신된 비 비레타 정도로 주슈 제로 동주 인시 소비시 레슈 티에네 표결 제주 티 레네 고든 잠만세 티베 레슈기 튕겐 주주 티힌 타자 표준 로브라타 기겐 봉가키 잔존기 슝조 레리라 제로브카라 캡규르치기요 니지 총기리기 토누 레리라 제로브제 트루로 시지젠키라 렌로브젠토 표규르 기겐 킬로마소로 직제 뉴므제 타 겐즈 립시리 치단 로브시 니지 총기리기 토누 레리라 제로브제 표규르 기겐 모원 통키 레리 제뉴젠 두르기 체시 로브젠토라 다르 체네 로마초 광동 두 냠레 유베 로브다라 로브존타 젠도 체바라 당디 로메 심슈 페버치기 유에체 솜시 로브든디니 광동 신젠기 루준 체버치 인싱 광동 신젠기 표교 레르 루가기 슈제 갸표로와 로브제 와라 냠레 타 튜노 냠제기 로미레 체답 균형 체디 니지 자마세 존용 소냐르 토바타 코츠베 사드 소망타식 소정체 유시 Pyojyo leri ruga ki rumi, nyingzhi chongjiri turmi leri la zi lobzhi lobzhi shuyen ba, hu hai bin ki. Nganzu nyingzhi tuenle peke tongwe guigur shingne, kuigong peke tabju ta, chomra ra, mijuwe guigur jidu nela kiwa che di, chile chubzu le su tongwa ta, sojion cechi toro ta ne, zunne to, sojion kang todam ta, yugur shibzu ta todam, mime namru guigur la zi, chulo shiji jengi la zi su chile zugdi, kuigong peke chi, shenten ba sojion cheju yinxie somshi. 페토 튠진시르 제상 미바타 레슈테네 표규르 체바티 잔존기 롭진 로마라 풍드응원도 교주로 멍시딩규 레네 서베네 세주기 겐송 파라타 셰슈사르드네 제뉴기 튠겐 자르웨 파라 레슈테네 표규르 치베 곰답지제레 표규르 신젠타 총기르타 표기 미만라 단 제웨 저와 섬응원시 유라 팀콘 표네 인비 롭진 롭드바 티웨 마우베 종치르 레슈 치베 추 티웨 응원자르 덴베 메세징타 되시히
3: Nyugyu zangmani, ranjongi gaten tabu tuenle chaisi yinba ta. Ranyu zhongi nga zhongi chargui zane guji shisung. Ranjongi nga zhongi tujuu tu, Nyugyu zangme lo donce wa donce chi chodong siba chegyu mingze ta tamboru tuenle. Gyegabgi Nyugyu zangme denshi zujun chegyu ro gundi dangdi, sadu chu ta lungwe. Sawo chanyu so Nyugyu zangme tuengong dini, ranjongi benjuru buze tobi kongbe donwe guishu chenboro gyuru wa chiji shi.
1: Lhasa chungke ke zunne lukshu kutu gen sun ta, nukyu sabbe cye xin le zhe yinbe, pionchung hua dian lhunzhub lhading ge zhangwa ngabchu yuebe. Zhole ta, wunu sabri ge lokdong namchang tunge ta, le nye qe wuzhu cu. Wunu lokdong ta, zhole kongpi dongyu sungji qe xin, wun tu nu su la cye jebe, wushu lokdong cye gya qe ni shu ne sumju pa tor qin yuebe zhi. Hua dian nukyu sabbe chobo cye yue gongsi, pionchung yala gongsi lhasa kui gong ge zhu rin. Hu chun qing ke, 你们总我轮住他他是从强起忙着谈天那天落东西吧他落去这期为格数他是从亏总落东西月女局上面丁西对呢别托一个给女局上面丁西抗教军情

0: 平壤军总局绿色检测各局势不同，每日随军绿色检测各储备各处在各处局儿。特通，您出月。李格尔尼，我在这区域抗中营点，日为母局，操纵阿拉，真正我们人退休。李格尔尼，制度点别杀毒营点，唐格尔各部南方聚集。
1: 계산매도처두대디가르니투럽사비에균종사바이균종사비에표기미리카기미모남튠디타야즈인비에투럽기에냥아쌈유라중화미리지균초비두시체린토동교주닝조체신미리카와라빈준종타비리냠제제레군디당연 대용기 미래 튼지 야튼기 배상규 대주로 흉는 개류 변종사비 표기 퇴원 타참비 규제 내비 피해기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기기 퇴상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주로 피해기 동위 문규 규 대주로 흉는 개류 변종사비 제도点别
0: 各级区间订阅帖，健康节目启动不就把它？发对健康朋友球队送中的胸闷减免，第二个比健康级别托卡四中球队胸闷减免。群众三边，唐藏多边塔，核心沙边地，及其瑞阳中阅帖，球友们，唐藏丁令塔，唐藏沙边，唐藏塔界界给六个前线的当年，第二个比。 다디엔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두 호타체유 베베 튜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튠지 베드 호타체유이

0: 오 아저라 마리 아무라 지금 얘기를 쓰셔 올 주부이
1: 여우스 당대 기니니 통두 팀의 기니기 빨라 로충두 격내 주든지 전스치 코나니 초고치 카체도 요마다 지마 샤모다 님도 양스나 잼즈가 쇼아
2: 레스 잼즈가 쇼이나시 따보고 좀 말다 돈도 날이 언제 럽주 점에죠
1: 기니 챔버 가지 있으네 녀칠리느야 부그다
2: 다 잘라주다 잘라주다
1: 세죠 나도 쓰인다 우디 잘라 오 뭐 내가 아시도고 아젤라 카상키랑 게 아제베 고니트 심시도 터제나 오네 심부촌 지만 예스 위제 키용과 아 레스 아젤라 나스니 예스이 키나셀라 된지 슈긴다 요앙아 제노 어 날사도 지그지 키나셀 닝긴다 요앙아 요앙아

0: 谢谢，谢谢。
1: 아자 우디 강에 가시에 수수 주들 채우지 강에네 주비는 지대로지 지대로지도 뒤 신에 강에네 주화 고지
2: 도도
1: 아 용거이 장게 뒤 유마 채비는 뒤는 뒤에 양 유버 근처 사우지
0: 기니 뒤기 염쇼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어찌 칠을 두게.
1: 규리 무슨 도움을 주가?
2: 규리 무슨 도움을 주가?
0: 랑 규리 포신이 임자.
2: 닥시.
0: 뜻 딜레.
2: 야수. 랑 그저 변사자 뜻 딜레 쓰인다.
0: 샤유 그지 랑이. 포탄고디사위리아리베
2: 다시
0: 답키규라 응니 사위리아리 크싱아 칼라드니 이스도 따다리 랑게피게 나 칼라스던다고
2: 나다 먹어 뒤죽이라니가 돼
0: 야고스초 첸니에 사가 야고스담는모도 우디 콜벤 샤올라게 셀라게리 님도 인다
1: 영아 뜨기뜨기 치기
3: 마조치야기 겹군고 시행이 로드라 나즈 VIP 부사 총투 주상소 토림 권주기 윤법 켄돔 같이 시차샤 VIP 권주래 파르미도
4: 지게류라 키랑게 상구이 총투 뒤즈디 심저도라 랑게제
5: 키랑게 시에노 텐다디 초아 체제 주야 요마시 前台인다라 진도샤라 나 주의
6: 지게류라 클리피고
4: 啊！我谈的龙井那个，其他也没多，偏那偏没多，偏那偏没多。听我一句吧，看看许多情况是，算不了。让女婿看着一面年轻的，你那检查员怎么落下面吧？那就看这个月呢，让个独立交流。中下课周一呢，让个独立交流。 야마바니 마차 님 맞지? 단들한 게 도담치로 선장 땜부치니 소

0: 다리 부팅 기비서 사회리 알시 폐지 추수 적송 피고 기바 니에탄더 넘심외다 다스 체비 민의 넘시 균대르샤 이내 폐지 불규기 규림나 진소도 스테니 염용체바 급디도 니에 장단에 상마 청구 체초 섭시 수삼샤니 정리기 된자 긴송 체체 권주러 니타다스 청구 체로 我呀 계셔야 유배
1: 김에 냠래 조비 염쇼
0: 조체 두웨 기라니를 거섭체야 유배
2: 드리 거주나러 믹세 권주 수유자 나주 내주 탁주 체두 펍차고 차오지
0: 두웨
3: 김에
0: 제네 용아 드링송 다가셔이 둔세셔도

0: 이다 이다 야 얘도 쓰다 야 얘들아 얘도 쓰다 이다 장글라도 가봤네 수족관 가봤네 유메다치 나가도 와 이게 뭐야 뭐야
1: 아 사부대 토제나 슈 아 도스코 야 小莫씨야 喂
0: 喂夏雨 杜伟拉西夏
1: 小莫雨你还是当机的雨今天没吃这么多生命长了不小那么这么巧生命错过的你也写成其他某些苏卡当过随着干的都有永啊今天不要紧的我宁愿固定的
0: 괜찮습니다. 야론다, 도웨. 야론다. 아치. 샤이네, 미시다 또. 같이 오세. 야. 샤이네. 여보세요. 야, 야론다. 괜찮습니다. 도베스 다 길로 보세. 바토니에 비야. 같이 오세. 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니 뭐냐? 아치. 마시. 야. 아치. 여보세요. 이게 뭐냐?

0: 이제 전에 얘랑 대화 망치리.
1: 그줄 납자 집에서 시시다 뉴뉴 집에 아. 아, 지샤. 나 처음에서 셈고. 다리기랑 저 야스기. 야죠.
0: 아, 씨 젬청 말이. 전에 알아다 셈면다. 다리기 랭게디 얘 인지 리주 투표. 유제가 같이 고대유. 아니야 중이다. 오야.
1: 바이바이.
0: 바이바이.

0: 마스마블 코트. 당시 밀딘 된상바. 먼저 공제마보다 마스마블 뒤지. 바스 공제하는 공주 구시. 비차샤는 넘주간 칼라니 울다.
1: 쟤는 공주 크기를 고토고래.
0: 먼저 구야디. 변조차기 대장 야구매배 공주다. 비차샤는 로추주디죠.
1: 땡은 진동 샤라게. 나서 종샤 커주디. 내 공채와 협조 코드 진행에게. 커주 공사 지를 교야 굴레 겸지. 다시 마지막에 커주 수업이나 만약 시에도 이런 코케와 커주다. 딘제 채는 미신다게 나서 종샤 커주 냠샤 선거 말배.
0: 예전 딘제 말자. 딜레 독디 커주 딘제 수업이나 계도 빼봐왔다. 다수 전시도. 단 상매 차나 유업디게 예 두룹 집에 정시. 정시 뒤토네 갈세 셋이 두르스나 단대 로춘 주디게. 조물에도 쇼킹 체부 뒤내기 속고 체부시지.
2: 공모초. 년린 진주놈기 예첩시제 커서쇼야지. 진인 류라이랑 도시세야치도. 나저 칼람사베 남잔디. 렌진진놈초게 민사스타나샤. 종자커주기 공체부 유보다 개바요시.
1: 디제스 년비나. 마스마베 칼람사베디. 무이규모톰 마샤. 이내 공시촌에 삼다나. 무소 마니코. 퍼스 쓰드데나
0: 진이 류라가 제나 쓰드디 규링 류다고이나
1: 더워지 잡지
0: 용아 젠 더워지 나도
1: 칼람사업디 쓰드 불규 투수나 불규 셈보다 주디 셈배 갑디자 도조 연음에나
2: 난저디네 레제 투협 수업이나 낭다 영마시 진이 링라촌에 민다 매티라 내든 유지
3: Pulkyubu madanbe ne tuyu nguyosudu. Yine ji cha ne nga mu tuyu. Xiongdi kan yu shu cho.
0: Hege toje na. Gule kasu.
4: Yonga, nye xinsu. Ge jingma shi. Yachi, bye bye.
5: Karche song. Rangim tuja nyemi duwe.
4: 门前七招带来给俺若不切勿杀，一年搁这两个天下。
5: 这能干嘛这样说？
4: 让两个吃完菜干，明晚我准备去上头做阿有三去。
5: 做咩么事？说。

0: 개베지 심제체 된다 망치야 용아 장게 셰프디소 녜세미 녜쇼 쇼모 지마 레역치도 섭섭시라 용아 죽인다 쇼모 진놈래라 고대를 기라나주 네 칼람 사베 시시데 맵스시 긴주진 고마워 그주신이지 유브자 샤유데스기 디제 기란스 부부디게게 싱겨브라마스베 중샤 그주 공스 야고도 많이 없지 진 고마워 그주니르지 가시가 라오샤 교도스디 기란스 참겹세 유베 참겹야 고르셰비나 기란스시게 라히마시
1: 랑기지도 가서 오시 기나게 김시

0: 샤르크 주시데 랑게 수비야.
1: 이
0: 니에 조선단 랑 롭진 다야디 돈세르도.
1: 발라 니에 오네 총 교신민도 니에 돈도 챙아 차토네 취시소단 아미 키랑송다 니에 빠르게 바치네 지바 이네 이거 쳐야 된제 니에 오네 신민도 공무송 발라
0: 헤 저도 랑게 자중을 띠니 랑총김님 멤버디 라준시즈 입자
1: 마리 마리 니에 딘저 큐네 체메 니에 샘딩네 튼다디 야우셔 주보 삼추 이네 오네 중국민도
0: 요쇼 니에 랑 우조 예우면 랑게 로보 진도 입 니에 신기 주저 예보다 증은 랑다 증마시 랑텐기 딤도 니에 랑타가르가 등미 딜레 랑을 렉세 치슈디 그주 칼로워 차가교 마타리 랑조 로상기 샴제 슝마시
1: 발라 키랑게 니에 푸규 샤샬 응오근 아니야 말바
0: 디 샤샤 스그르베 퇴응을 더디 리리 잠시 장고시에나 니에 다도부도 라라 응오근 신유미 이니 나 가본 메사이 디세 랑게 단디 레그디 레공 슈니 랑조 슝두카 미디 셈베 레그 쓰시에나 오늘 야구 요시
1: 다 디디 욕샤나 딜랑아르 카토기 칼로와지 제가 주의 발라 니에 키랑 겐린 슈토바 니에 카토 칼로에 퓨춘디 제토브시
0: 다지 스포츠마시다 디고노 랑게 기교르치니 시엔다 만자기 니즈시스 디슈다
1: 망고시라유 키랑게 급두두 시에나 가수 쿄니 킹그마지 키랑게 삼수 도야 요마르다 닌치나르 딘베 느슬로니다 케민도

0: 진놈 레라 나 세남베
1: 리당게 나 셰야로 샤모르 랭게니디 장리스기
0: 진놈 레라 디 진놈 레라기 차우디 나와체 나르부 쉽슈투 니옹네 네술하메고 삼체 장 삼체 타제비
1: Lodibji, ngeral khangri chigmashi.

0: 다들 예고 딜레 얼마지?
1: 다그지 망차는 해터 주주 마치치라 나랑 저기 인구마외 그 줄이 그지대네 만에 용단야 삼당으로
0: 도스터디 직제 다자라 먹고지 권에 속었지 봐
1: 다그지 지난 그년에 투구 사람비에 주식지 인지라 다시 고비 딘데 존나 나랑 저 거주 공사디에 신의 렉셔 요시 디겐게 나랑 저 전주 미국 인구지 다다지 장례 료도 지지 요마르 봐
0: 디저 그 바인 식시 다들 시에처럼다 냠레 시고 조사 없이 대기 집에 둔다디 료동 전 그랬어
1: 전에 야도
0: 조다 비게다

0: 탄데 뒤줄라 민뉴뉴지 이내 추추 같이 지라 니자 에더 과시가 망주지 칸이스는 신전 남당기 로지 주비 종원디 치시 동락 심고지 제장 초 용기 뉴슈 침부시 잡다 달로규
1: 병아
2: 이게 역수 샤리
0: 람비게 되다
2: 지지
0: 야
2: 지
0: 암라
2: 케나무스 와
0: 케나무스 와
2: 이게 슈가 돼도
1: 난난다
2: 비다 레스 예슈
1: 예슈다
2: 토제나
1: 토제나
2: 몰라 케나 몰라 계란 고수 되면 되고요.
1: 나 쓰면 기분 좋은 민도. 니에서 지게로 롭좀 제가 친수. 더디치는 로숨 로야 요마시. 니에 수분이 니를 내 마대바 겨르겨르 주기. 불로영요 그 아유 선비.
2: 아지 몰라 계란 뒤에 뭐 손시. 단데 세리 베개 지이자 바스 이제 텐탁시.
1: 장게 싱마지 녜서위니 오늘 레랍 요마지 지게로 롭존 제가 지내래 롭쇼리아 레그치가 조시 남주바스는 콘토브 딘지시 무주주치야 치도 랍지 튀는모도 로야 요마시 나 차오다 라레메 스부딘제르 친사 니다가 첸제 스부기브 큐즈민도
2: 아 지몰라 키란사위 키란시가 요모투비너 키란파디엔 다그시바 키란스야한테는 원치부터 드려요 마시. 키란스야, 먼저 공사다 시청게 바스 공기 중지요시. 키란게 급디뒤 시청 저지간에 바스 뉴제 사와 시가 된다시.
1: 시청 저와스 카지에.
0: 어디 락도 커버 있는 체시리.
2: 어 키란 락도 커버 이별. 마시야, 니 키란 럽. 미사웨 락도 커버가라 니제 딘제지 퍼블리시 조시. 니제디 퍼블리시 예배지라 키란게 중장 그주 공사. 니네디 퇴용시. 키란게 믹스 루나나. 그래도 바스 이제 사와 시가 되야시.
1: 对不对不对这游戏你年年应该行为能追把子牛头把车下你也操我肯定是这个周谁了你都对不起了谁谁正给其他店的名字的许多你是不是给个团的学习挺多给个新年卡罗瓦最重要的年龄新年的给个新年是其他店的稍微长得长得给图是我是一户店这卡点子年是吧卡点子年过去是啊今年明秀一
2: 계속 계란 내도 도비는 셰바균슈 오지 진동샤라 야부시 촌스 공로총에
1: 간다 준다
2: 체시체 디스 도비시 나 계란 이지휴 몰라 나 이지나시 어 몰라 문이 등도 다가올 종류 계란 대공에 쓰나 계속 차례 유는 셰바균비슈 문이 니에 종이다
1: 레스

0: 렌게니 감사.
1: 감사 감사.
0: 슈다 슈다.
2: 감사.
0: 감사. 슈다. 네 케나니 제시 대비. 케나니 그 구소라 네트 게미도 보기니 유데르샤. 케나니게 보기 소냐나 이야기 좀 세카리나.
2: 카이스는 보기 나 좀 넘주나라 긴교시. 마세 보기 반바도 미야 타고 가이. 제자네 보기 신다마 잡에 치도슈. 아.
1: 장고슈나 당도 된다디 녀우고 셰비. 이내 제일 명강 친제 뭐랑 방가드디 부귀 나고 친주디 녀 주고주 나 게임게디 나 고다 무슨 수케스. 제자
0: 할래. 니 케나니 그 공부 센스. 샴라 십제네 술을 추도 나도. 케나니 레게 긴게 양스 불규 나고지. 두수 땡키 켜는 매 봐. 케나니라 부고대 다교 나야기 두수 당의 신부 연아.
1: 예. 你两个用钱打着吧。
2: 你也两个用钱去。
0: 不过去就算啥，怕没鸟着。那天开车的个，他在他去土山，我还趁着天没多，见那你怕么明天送不行吧，我一起去。都是那，见那你老皮就过手的，交钱讨不到个，你也两个去。
1: 啊，李斯，再见了，钱打个印，再见了。
0: 见那个嘛谁？
2: 再见了。
0: 李斯。
1: 修过。
0: 李斯。
3: 야, 상가들 다치다. 디카제, 디카 주공신 다치기 긴장이 주시. 관주 인구마와 긴장이 러닝 세샤. 재산 염려디게 랑아주 다치나. 제시디야, 오늘 잘 하고 있다. 내리 집에 발 저거 망치는 여와시. 상고 차고디 제배 내가서로 심이도 가. 상고 먹어. 그거 좀 얘랑 초구비.
4: 我是唐的张高啊你也来回那游戏一年长给中小科技公司学习学的文革的呀你也让你一起这样与正式公司才接随便一起让给俺打落去的上个俺我那几单里面最一位哼你也让小俺你家被他吃完的出现动了没多出动一对对来了不是你路走过去他还要不接的
3: 我呢出路自以为我呀打电视冷门的了正当我协议你家公司拿了七个火车票三分一来着现在来绕去三分下多你也快退出我呢看起的这么多长过线火车票的个买卖呢科追的今年七号是他的年前都有七岁的中小人工贸易科追的连日连做的超前他们生病我是你也人工贸易科追的中小科追公司的一万七个人让给钱科追多
4: 要多。阿姐，小莫的多。你看这。你看前面的位，有少。没做长沙那几个来数，俺得送不出的么的。阿姐，
5: 第三个人。上不少了，想想啥子这么好，你得把这些打起。对的。请俺俺通过几个月没。哎，那么少了几个月没啥米。 你他的空气可就那么着点解，请俺用瑞士切片。对，这不是我呢，俺来用超市念不出去。出事点这边。嗯。然对的，拿落了穿洋的长着奥斯多，一年电视的库托大是出去，电视看的蛮多。很多，那么着拿了三亚蛮多个。
6: 아니 또 이제 시도를 해줘. 얘네 학원은 타니 스피크지.
4: 대조인 기다. 용아, 얘랑 칼라자 기다야 최대.
5: 나 칼라가 또 얼마인데? 이네 년삼바 디페지 만에 준준체 캐지 좋지지 생기.
4: 캐시 남주가라 칼라마 디비니 관주게 키용구 생비.
5: 도, 최장 장제 텔시엔즈 도. 어, 워리, 더 간발이 민도. 머시메도 미루에 잘하지 말이디 예산바 트리체네야 카이스나 넘주나 급히 최세 맙시라요리
4: 수수랑 그 용소 수수랑 용소디 나자베

0: 야주아.
1: 아. 저지시아. 정우스도. 대쇼리슈 야콘다.
0: 심츠 코연도르.
1: 딜레 심츠 코옙스크르베. 에야, 샤드다. 데드다. 아조 제함 니도 창무사유. 디게 니 우디 지지제비. 니 자모라 최대 넘지 등고 유사 집체기. 수수수 다도 지식마시. 세상 예지 지제비. 라슈다. 나다도 지케베. 가로시 리도면도 아.
0: 샤로숨게 밀 다도 지신게 유브리.
1: 딱바로숨 집스 세마요. 녀랑시 응아탄다 렌지지도 비다. 딱방아 로숨 집스 럽데네 미응아 크제스 덕자.
0: 영아 진동샤라 제마네랄라 샤비산스 퓨기.
1: 니다 겹사베.
0: 진차
1: 전주위다.

0: 아장장 디딘 예신규 랑게 공세체도 깔레시라게 보어르
1: 정보 시에비나 기랑스티 상마 코르빈 쉼비캉시 코르자나라 코르빈게 시에바니 그시 상무 디제 수용자 두그리치 두그리치 예비나 두스 지죽시 지수 나든도 총도 주 버르준 알아도 가죠 나 죽인다
0: 용아 교아

0: GP 초니니숨 상외부 출세 도야 미국 규롱미정아 파나마 벌리드 학처 규마토 나치 법처 불람 레고구 예처
1: 불람 레고구 예처 GP 초니니숨
2: GP 초니니숨 윤르규니 디실 조베지 상외부 진니 지사 총알을 도와치로 주고
1: 윤르 디실규 진니 지사 총아 GP 초니니숨

0: 야주 아.
1: 괜능 맞지?
0: 아.
1: 랑 다시 할 체브레. 딱과 동료지 되기. 네 디기 손난데 겨친수.
0: 노봉아 쌤 부수토기.
1: 카린 노봉아 부수도기스. 야오치슈다.
0: 샤유 교배 수르시도.
1: 교부 말베. 진도무 차브르브.
0: 세 니에딘 쳇승메. 샤유 다치 교르체 마스링로기 남교스팅기. 나조빈조디겔 나와마담체 니다 공세 삼르등규슬러. 샤유 진다르다. 따오너 레메 삼르만스타오 말베. 봄부체 망르 삼르마다나 나 로제 쇼가 송가시네 거리.
1: 니에 삼바. 让下雨不用做警官呢 下雨了三七忙是小日 马上我们准备不及不马日 让给警察前往来老有什么多 看到让给不用做人事多 没说三七忙是期待 得读于学姐嘛对
0: 让谁瞧一把 你也三年通到落七点起给
1: 你也让给他们起去看脸面的

0: 你这么多年就好比这个就给你那里让那边拿了成立一度培训生给我们中介那些大家就不着接着让给你这个王国的王子兄弟全部睡下一年让生这些我们是你那个不是一年特别急有时下去姐姐成立的马顿就是
1: 은지라 마포 규지 계시 샤슈 제제 보여간 마치 레비나 제만에 너무 다 요마시
0: 체노 고규리 트럴리디 토르제 나와용 고 산사도 고규리 되죠 가지고 고위메 디셰스 팀 속

마호문도 디간티다. 미다 계시 텐제스에 담고이. 문에 괜찮스도. 텐제스야 가리나. 가산 짐줄레 준퇴제 죽이네레샤. 샤슈진이 두미도 세상 고규르샤. 미시다마샤. 수지게 신춘두미도. 던도 오딜시. 제마시시 가류. 니엘 그줄랍다. 베스트 에워싱비.

0: 당당 커트 라 때문에 아 소토메 시즈괴.
1: 소토죠.
0: 샤모토죠.
1: 아. 샤모에. 어. 샤모 공부 시제 배율 로 말베.
0: 진짜 말도와. 진짜게 샤모 짐줄레 주 튀베 지라. 주긴네 레제 암적의 고민도사. 최선 소스 주고 커트 라 컵대샤.
1: 샤모 원가 차브르베.
0: 양아 계속 망자송에.

0: 그다 사간데 너니 인지 좋았다 네 펑짐 대변이 듄그
1: 차로와 준비 유라다 칼로와 준비 로라 칼로와 준비 챙아 키나니 차세 립도 등아수 님난고 정지다와 좀 염쇼
0: 야샤 오 녀쇼 녀쇼 랑시세브라 두비아 칼레 유에사 녀쇼 응고 Rani esto skip yong duwe.
2: Nang da min du ngare che che.
0: No bu. Tari jeng zi da wa ku ji di ken che chung do. Os to wa.
2: Os tu mi dam da no min du.
0: Di di yin go chu.
2: Ine. Rang ge pu ju the la ji bu do s jin bu yin na. Nga the we ga bu yong ba.
0: Nga ni chil ko yan ya cha yong bu ba. Yang pu ju go xie gi.
2: 로동 나라니 차세 바스 렌사브르다 제만에 언니 기도 냠뇨 쳐리 라라 턴도 야튼 셈부디 메나 니에 미치 블로요
0: 아시 라이나 시카셰셰브다 롱란주게 용아 용아 니 인지 랑칼 년제 코빈 교다초 랭게 리춥치기니 오나 니 랭게 리춥 제 사베지라 랑가 차카 제가
2: 랑을 가르고
0: 야메는 부작 버시게다.
2: 파스티 조조치.
0: 아. 티샤고 범디소 찬스 먹여 콘러 제바 웹스도.
2: 잔타 도치시다.

0: 세야라 군족의 주도 기업스기 쇼가네 구지 예계단이 던다디 주도체야입니다. 미드 주인나 되균의 남마도 마통지 소스 시부진 도시리 다야오 총샤 다리 공주냐디 야오지어리 공주디게라 거주별라기 근제 이미 신주리
1: 세 자, 선두 중재니 같이 말베
2: 중재 되샤 시샤 유스게 동네 가르선범의 신민도 이제 아세
1: 도 교수체다 중재 가르도
0: 참물로도 왜
2: 참물로의 재민도 롭팀 전라스다 프로섬샤도 와
1: 아
2: 공세지라 도스네 동구지
1: 호세 등재 제가 가리나 이내 예체나 샤유게 교진촌에 매봐 타 등재 제마지 어제 중세 가리메 신중에
2: 탄다 신야민도
0: 탄도 가리나 시야 가리요 키란스다 지게샤라 롭조시 데케시야미 이내 안 저의 창고 시에비나 안주공스 야구 유행도 탄도 공기비에 그 주중에 가리유나 탄다 변에 토라 레초지 레마지 레고 성보시 제자제 지게 부르기 된조 샤유 수수 뒤에 선자 계속 인체 담비나 수수 전다 수수 미엽스
1: 이내 예체는 제 정말지
0: 감사. 그나 좀 안녕나 배셔라.
1: 디 안자 다다 데임도.
0: 야. 다다 데임도라. 난담도. 나 뜯어라. 다가라 치샤 넌도. 야.
1: 상가 지는 요아요.
0: 가리. 말이 기라세다. 나 뜯어 치도 넌도. 네 같이 그래. 기랑게 강수네 나 갖고 쓰고 비. 나 치는 마도 내가 사유. 기랑게 교수.
3: 나 쉬다. 전다 가지. 네 대고.
0: 영아. 공개 앙차다다 대. 내 수도 그래.
3: 앙차다다 대세. 이내 치중 다다 대 미도. 되다.
0: 집에. 전이야 다스지. 오늘 다다 대도 공부 좀 못 써. 나 전에 되었자. 전에가 저 양계 소단으로지. 걔나 저 걔나. 도전아.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청외 진중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차서시메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수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덥 체슈 식시 태양 처비 사대 구도 켜진 갸중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강치동망부유 강기신신치라 숙시진워타 북극경을 마실타 보아깔부인신

미리카와라 文具区对局了兄弟们 탄잠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대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림 베드윈 그 부대 호타 제기 예비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자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림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点别 지소 零六撇，偏重三八军，列斗呼大才对应。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중장부시인 조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더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조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로비언 현대 뷰로서 초지 로교를 채도서 지변 디겐디 펜다 대회 민주기스 펜디 자샤 인베치리 가리 하선 쉽쉽이 라리 큰김 담아샤 펜디 민주 국두두 샹고 거로에 유주이 팀로 제시를 했네 로교르기 유주시에베 진비

0: 다디 응우제 장제게 집에 지구시 많이 배타시 다 건강체야 간다 파르베 카리 민도네네 계생 안주 그룹에 응우데 코란 길게 지제 날이야 자고이나 다디 땡땡 요종게 자주 진배 년게 좀 시다요리 야메나 칼루제 그룹에 돈내 요시
1: 레세 야 터체나 쇼히 심튼 디그 세위 직조 지겐키 데야 쇼킨 갸라삼 타마 요송키 람로리아 치부시 틴제시 치즈 자차보야 즈비 지비 칼루 예소 서버티 타마 칭기 갸리 타요 마신 교든 티에토니 점린딩 랄리아 키보 저규탄 시엔리아 펜버준교 냠토 데비 차차디 하장키 부히버 세부데마신 오야 스몰힌게 틴디리신 슈삼 타시히 틴기기 티웨마위 칭도 신지 켄드네 추리 틴디기 칭도 균시규 켄도나쇼 게 슈텐차고
2: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
3: 你看，北京市那片区，天天有近几千，就有分钟间站，对吧？根据学。